0: 민족마다 자체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가 있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느껴봅니다.
1: 민족의 멜로디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 민족의 멜로디 첫 곡으로 노랑물, 분홍물을 보내드립니다.

0: 여러분께서는 중앙방송 전국 조선방송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신시대 여러 민족 간의 문화융합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민족의 멜로디, 여러분과 함께 노래를 통해 우리나라 다양한 민족의 정서를 느껴보고 공감대를 확대해갑니다.
1: 다음 들으실 노래는 웃는 얼굴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이만 줄이겠습니다. 오늘 프로 편성과 진행에 함강을 했습니다.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0: 계십시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주미화입니다. 오늘은 7월 1일 중국공산당의 생일입니다. 100여 년의 로정은 파란만장했지만 그 초심은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우리 당은 인민을 이끌고 새 중국을 건설했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빈곤에서 벗어나 신시대 새 로정에서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의 드넓은 대지에서는 농촌 주재 간부들이 대중들을 이끌고 소득을 늘리고 치부를 향해 달려가고 도시 지역사회에서는 기층 당원들이 대중들을 위해 친절하게 봉사하며 그들의 걱정거리들을 하나하나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재해구조 일선에서는 당원들이 앞장서 생명을 지키는 방어선을 구축하고 과학기술 난제 해결 실험실, 변방초소,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에서도 당기는 시종 높이 휘날리고 있습니다. 초심이란 무엇인가? 초심은 인민을 위해 행복을 도모하고 중화민족의 부흥을 도모한다는 불변의 약속입니다. 또 위험한 순간에 앞장서 곤란에 맞서는 용기이며 평범한 일터에서도 맡은 바 자리를 지키는 견지입니다. 신시대 새로정에서 당원들은 어깨에 사명을 짊어지고 중임을 떠맡고 있습니다. 전체 인민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당의 령도에 따라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목표를 향해 안정적으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의 령도 하에 더 많은 성과를 이룩하고 중화인민의 행복과 중화민족의 부흥을 도모하길 기대하며 오늘의 문화공감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제70편 분배제도는 공동부유를 촉진하는 기초적 제도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린 다음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맹자의 고향 추성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는 하남 박물원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또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소구림 이사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문화 순례 코너에서는 24절기 중 리파와 조선족의 풍속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에서는 제70편. 분배제도는 공동부유를 촉진하는 기초적 제도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민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분배제도는 공동부유를 촉진하는 기초적 제도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중요한 판단은 우리가 새로운 발전 단계에서 분배 제도를 끊임없이 보완하고 공동 부유를 촉진하는 데 제도적 보장을 제공하였으며 인간의 전면적인 발전을 추진하고 전체 인민의 공동 부유를 실현하는 데서 더욱 뚜렷한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오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첫째, 분배 제도는 효과적인 경려와 합리적인 분배에서의 관건적인 제도적 배치입니다. 공동 부유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이자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하에서 공동 부유의 목표를 실현하려면 우선 사회 생산력을 끊임없이 해방하고 발전시키며 더 높은 노동 생산률을 창

0: 창조하며 재부를 끊임없이 창조하고 누적해 공동 부유를 위하여 충분한 물질적 기반을 창조해야 합니다. 이는 분배 제도의 경교 역할을 발휘하고 각 방면의 적극성과 창조성을 광범위하게 불러일으키며 생산 요소를 효과적으로 배치하고 질 높은 발전을 촉진하며 공동 분투를 통하여 케이크를 크게 만들고 잘 활용해야 합니다. 동시에 합리적인 제도적 배치를 통하여 성장과 분배의 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하고 케이크를 잘 분배함으로써 양극 분화를 방지하고 전체 인민이 개혁 발전의 성과를 공유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사회주의 기본 경제 제도는 공동 부유를 추진하는 근본적인 제도적 보장입니다. 우리가 공동 부유를 실현하려면 반드시 시종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견지하여야 하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주의 기본 경제 제도를 견지하는 것입니다. 노동에 따른 분배를 주체로 하고 여러 가지 분배 방식이 병존하는 분배 제도는 사회주의 기본 경제 제도의 중요한 구성 부분인 바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구현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사회주의 초급 단계의 생산력 발전 수준과 상호 부응됩니다. 공동 부유를 추진하려면 반드시 사회주의 초급 단계에 입각해 두 가지 확고 부동을 견지하고 공유제를 주체로 하고 여러 가지 소유 경제를 공동으로 발전시키며 공동 부유를 촉진하는 과정에서의 공유제 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힘써 발휘시키는 동시에 비공유제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비공유제 경제 인사의 건전한 성장을 촉진해야 합니다. 일부 사람들이 먼저 부유해지는 것을 허용하는 동시에 먼저 부유해진 사람들이 후에 부유해지게 될 사람들을 이끌고 도와주도록 강조하고 근면한 노동, 합법적인 경영, 과감한 창업을 통한 지부 선도자들을 중점적으로 격려하고 법률과 법규를 위반한 자는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시장이 자원 배치에서의 결정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분배 제도의 경교 기제를 충분히 발휘함으로써 노동, 지식, 기술, 데이터, 관리와 자본의 활력을 극대화하고 일체 사회적 부를 창조하는 원천을 방출시켜 전체 인민의 공동 부유를 추진하기 위하여 더욱 두터운 물질적 기반을 창조해야 합니다. 동시에 정부의 역할을 더욱 잘 발휘하고 재분배 기제를 이용해 전체 인민이 개혁과 발전의 성과를 보다 많이, 보다 공평하게 향유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분배 제도는 발전과 분배, 수요와 기능, 선차적 부유와 후차적 부유의 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하는 데서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인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견지하고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하는 것을 첫 자리에 놓으며 발전 과정에서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며 보다 큰 힘과 보다 확실한 조치로 인민 대중들이 보다 많은 획득감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동시에 공동 부유는 하나의 장원한 목표이기에 일조 일석에 이루어질 수 없으며 그 장기성, 간고성, 복잡성에 대하여 충분히 가늠하고 조건을 창조해 이 목표를 향해 안정적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전체 인민의 공동 부유를 실현하는 것은 하나의 총체적 개념이고 전 사회로 놓고 볼 때 14억이 넘는 사람들의 공동 부유를 실현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동시에 부유해진다는 것이 아니며 모든 지역이 동시에 동일한 부유 수준에 도달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각이한 부류의 사람들의 부유를 실현하는 정도의 차이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 시간에도 선후가 있고 부동한 지역의 부유 정도도 일정한 차이가 존재하기에 나란히 병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공동 부유는 동태적으로 앞으로 발전하는 과정이기에 공동 부유를 추진하려면 수요와 가능을 통일적으로 잘 계획하고 경제 발전과 지속 가능한 재력을 토대로 민생에 대한 보장과 개선을 구축하고 근로 보수와 노동 생산률이 동반 향상하고 주민 소득과 경제가 기본적으로 동방 성장하도록 하여 경제 발전을 토대로 공동 부유를 실현하는 것을 확보하며 발전 수준의 향상에 따라 부단히 앞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정부는 능력껏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하고 기초적이고 보편적이고 통상적인 민생 보장 건설을 강화하고 봉리주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단호히 방지하고 발전과 분배, 효율과 공평, 선차적 부유와 후차적 부유의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합니다.
1: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 노래 활락의 명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맹자의 고향 추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유학의 발원지이기도 한 추송은 곡부와 함께 추로라 불렸습니다. 과거 추연이라 불린 추송은 산동성의 남부, 산악지대와 벌판이 연결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동쪽으로 김홍산에 이지하고 남쪽으로 제녕시와 연결된 추송은 북쪽으로 공자의 고향 곡부와 20km 거리에 있습니다. 고대 중국의 사상가이자 교육자인 맹자의 고향으로 추로의 성지라 불리며 눈부신 유가 문화를 창조한 추송은 공자와 맹자의 자취가 남아있는 땅이자 유가 문화가의 발원지라는 미명을 가집니다. 중국 역사에서 맹자의 모친은 높은 명성을 자랑합니다. 어린 맹자의 교육을 위해 세 번이나 이사하고 맹자의 끈질긴 태도의 학업을 위해 닷잔 뼈를 잘라버린 맹모 이야기는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중국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어린 맹자의 집은 무덤과 가까운 곳에 있어 맹자는 늘 장례를 모방하는 놀이를 했습니다. 그것을 본 맹모는 이곳에서 살면 맹자가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해 이사를 가기로 작심했습니다. 맹모가 맹자를 데리고 이사한 곳은 시장 근처였습니다. 하지만 맹자는 이번에는 시장에서 놀며 소상인들이 싸구려를 외치고 흥정하는 것을 모방했습니다. 그런 맹자를 보고 맹모는 세 번째로 학궁의 근처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맹자는 학궁에서 놀며 제사를 치르고 글을 읽는 것을 흉내냈습니다. 그제서야 맹모는 이곳이야말로 우리가 살 곳이라며 그래야 맹자가 배울 것이 있다고 판단해 그곳에 살았다는 전설입니다. 맹자가 고대 중국의 유명한 사상가와 교육자가 되고 유가학파의 정통 계승자가 된 후 사람들은 맹자를 성인인 공자의 복음가는 아송이라 부르고 추송을 아송의 고향이라 불렀습니다. 현재도 추송에는 맹자의 사당 맹묘와 맹자의 저택 맹부, 맹자의 무덤 맹림, 맹자 모친의 무덤 맹모림을 망라해 맹자를 기리는 사맹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아성묘라고도 하는 맹묘는 북송 때인 1037년에 지은 맹자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그 후 맹묘는 역대로 끊임없는 개축과 증축을 통해 오늘날 공자의 사당 공묘의 복음가는 규모를 자랑합니다. 장방형으로 조성된 맹묘는 5개의 마당에 64채 건물을 거느립니다. 주요 건물인 아성전과 폐방, 산문 등 건물들이 남북 방향으로 뻗은 중심선에 줄지어 정연합니다. 중심선의 양쪽에는 침전과 맹모전 등 건물들이 대칭되게 줄지어 있으며 고목이 우거진 정원에는 기원전 진나라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비석 350기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맹묘의 서쪽에 위치한 맹부는 맹자의 자손들이 사는 저택으로 천년 전에 북송 후반에 조성되었습니다. 도합 116채의 건물이 4개의 마당 주변에 산재한 맹부는 남북길이 226m, 동서길이 99m의 부지에 앞쪽에 관아가 위치하고 뒤에 주택, 그 뒤에 화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추송 동북쪽 사기산 자락에 위치한 맹림은 맹자와 그의 자손들이 묻힌 맹자 가문의 무덤으로 북송 때인 1037년에 조성되었습니다. 맹림에는 키 높은 고목이 울창하고 작은 시냇물이 졸졸 흐릅니다. 돌을 깐 신도를 따라 산문과 전각을 지나면 맹자의 무덤이 나타나고 서쪽으로 300m 거리에 세 개의 고분이 있는데 맹손과 계손, 숙손이 무덤이라고 전해집니다. 해마다 음력 4월 초 이틀이면 맹자의 자손과 관광객들이 맹림을 찾아 유학의 대가 맹자를 기립니다. 맹자를 아성으로 키운 맹자의 모친을 기리기 위해 사람들은 추송에서 북쪽으로 10km 거리의 마은산 자락에 맹모림을 조성했습니다. 산발을 따라 조성된 맹모림에는 만그루가 넘는 잣나무와 소나무 등 온갖 수목이 하늘을 가려 아늑하기 그지없습니다. 맹모와 그의 남편 맹격이 묻힌 이곳에는 맹씨 자손의 무덤도 있어
중국에서 보기 드물게 완전하게 보존된 가문 무덤의 하나로 인정됩니다. 또 맹모의 신조와 다양한 비속도 보존돼 맹모림의 역사를 말해주기도 합니다. 추성에서는 아성 맹자만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맹자 외에 서한 때 연이어 승상을 맡은 위현과 위현성 부자, 벽에 구멍을 뚫고 이웃집의 불빛을 빌려 열심히 공부해 서한의 학자와 승상이 된 광형 등도 이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회의 진보를 주장한 동한때의 철학자 중장통과 문물을 겸비하고 특히 고전에 정통한 서진의 대장군 류보, 위진의 명리이자 의학저서 맥경을 쓴 왕숙화도 추성 출신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눈부신 문화는 추성의 삼행 외에 많은 귀중한 역사 문화 유적을 남겼습니다. 그중 사산 마의 석각은 불교 문화와 서예 예술을 접목한 대표작입니다. 명도황 왕릉은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고 역사 문화 명산인 봉산은 추로의 수려한 경치와 태산 남부의 기이한 경관을 자랑합니다. 추성에서 동남쪽으로 12km 거리에 위치한 봉산은 기암괴석이 즐비하고 바위산이 겹겹으로 산봉우리를 이룬다고 해서 이름이 봉산입니다. 벼랑이 아찔하고 동굴이 아늑하여 태산의 웅장함과 화산의 험준함, 황산의 기이함을 한 몸에 모은 봉산은 오악의 으뜸인 태산과 아름다움을 비해 태산 남부의 기이한 경관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상고시대의 여화가 돌로 구멍난 하늘을 막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여화가 남긴 돌이 속세에 피해를 끼친다는 소식을 들은 옥황상제가 6명의 신선을 파견해 그 돌을 한 곳에 모아 산을 조성하게 했는데 그 산이 바로 봉산입니다. 이 아름다운 전설에서 봉산의 특징이 온갖 모양의 기암괴석임을 알 수 있습니다. 풍부한 인문경관과 아름다운 자연경치가 어우러진 추성은 산과 물과 성인을 아우르는 관광 명소이자 중국과 동양 문화를 연구하는 역사 박물관과 성인을 참배하는 성지입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노래 내 고향 금산 은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최근 내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오늘은 하남 박물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동물 수집, 보호, 연구 전시 센터입니다. 하남박물원은 하남성 정주시 농엄로에 자리 잡고 있으며 원구의 부지 면적은 126모이고 건축 면적은 5만 5천 평방미터입니다. 2009년 하남박물원은 제1진 중앙 지방 국가급 박물관 공동 건설 목록에 선정됐습니다. 하남박물원이 현재 소장한 문물은 총 24만 9천 점이며 그중 선사시대 문물과 상주 청동기, 역대 도자기, 옥기, 석가기 가장 특색이 있습니다. 또한 문물의 수량이 많고 종류가 완전하며 품위가 높고 소장 가치가 큰 바 중화 문명의 발전과 중국 역사 발전의 맥락을 보여주는 문화예술의 보물고입니다. 하남박물원의 기본 진료에는 명청 하남, 중원 고대석각 예술전, 중원 초나라 청동기 예술, 명청 보물전, 빛을 발하는 중원, 하남 홍색 문화 진열, 국보 특별전 등이 있습니다. 중원 고대석각 예술전은 석각 예술은 중화민족 예술 보물고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서 내용이 풍부하고 다채로우며 모든 것을 망라함을 보여줬습니다. 중원 땅의 고대 석각 예술품은 매우 풍부합니다. 웅장한 한대 화상 석각, 장엄한 릉묘 의장, 눈에 띄는 비석과 조각은 모두 민족의 기질과 시대의 정신을 응집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국 중상은 사람들에게 예술의 향연을 선사했으며 고대 예술가들의 기예와 비범한 심미 능력을 선보였습니다. 빛을 발하는 중원, 하남 홍색문화 진열에서는 중국 혁명로정에서 하남 인민들이 당의 발자취에 따라 확고하고 낙관적인 혁명신앙과 헌신정신으로 피와 눈물, 노래와 불로 중국 혁명의 길에서의 하남의 업적을 써내려갔고 중국 혁명사에서의 하남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하남박물원은 고유문화를 발전시켜 학술연구를 촉진하며 대중들에게 문물 지식을 보급하고 사회문명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세계급 박물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남박물원은 또 대중문화, 황하문화, 중국문화의 맥락을 보여주는 중요한 창구이며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전파하는 중요한 진지에 속하며 문화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2: 그렇지.
1: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0: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소구림 이사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61세인 소구림은 강서성 감주시 단옥향 엄강촌 보건소의 마을 이사입니다. 3살 되던 해 질병으로 신체 장애를 입은 그는 키가 90cm밖에 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100m만 넘게 걸어도 다리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도 소구림은 36년간 주변 마을 주민 2천여 명의 건강을 지켜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마을 주민들이 필요로 한다면 그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달려갔습니다. 마을에서 체결한 가정의사인 소구림은 마을 2천여 명 주민들의 건강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성병에 시달림을 받고 있는 노인들은 그의 중점 진료 대상입니다. 소구림의 진료소는 그의 집이기도 합니다. 앞 거실은 그의 아내 황숙진이 운영하는 매점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진료소를 찾아 병을 보이고 약을 처방받고는 매점에 들러 그들 부부와 일상을 공유하고 택배도 찾고 의료보험비도 내고 정책 자문도 합니다. 서구림은 우스갯소리로 자신의 집을 정보역이라 소개했습니다. 마을 주민 류옥진은 서구림은 늘 따뜻하게 촌민들을 대하고 언제 부르나 한 걸음에 달려와 이를 처리해준다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 진찰 외에도 다른 일로 그를 찾아도 늘 인내심 있게 해결책을 제시해준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마을 이사직에 있으면서 소구림은 많은 환자들을 치료했으며 또 자신만의 노하우도 생겼습니다. 그건 바로 환자들과 자주 소통하는 것입니다. 환자 한 분이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생각도 하지 말고 이 약만 복용하라고 했습니다. 저와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살아가려 애쓰는데 당신이 비관적인 생각을 가질 이유가 뭐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 환자분은 약이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좋아하더군요. 병치료는 환자의 마음의 병도 함께 치유해야 하는 법입니다. 소구림의 성장 경력을 보면 계속해 운명과 맞서 싸운 한 부의 소설책과도 같습니다. 비록 어릴 때부터 질병의 고통을 받았지만 그는 늘 이사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포기를 권유했지만 계속된 좌절 속에서도 소구림은 이를 악물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소구림은 3살 때 고열로 인해 온몸의 관절이 아파나는 고통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고 발의 모양도 변형되기 시작했습니다. 소구림은 연골병 진단을 받았고 키는 90cm밖에 크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지적 발달은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신체 장애로 인해 9살이 되어서야 소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학교에 간 첫날 매우 괴로웠습니다. 반급 친구들이 몰려들어 저를 난쟁이라고 놀렸습니다. 또 집이 가난해 먹지 못해 키가 크지 않는다며 놀리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돌멩이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주위의 시선과 동학들의 놀림으로 어린 소구림은 매우 괴로웠습니다. 다행히 부모님의 격려와 견지가 있었기에 소구림은 학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소구림은 오로지 공부를 열심히 해야만이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소구림은 학교 숙사에서 지냈고 주위의 시선이나 놀림도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 존재하는 불편함과 또래들과의 비교 속에서 소구림은 여전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때는 매일마다 제 자신의 운명을 탓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학교 생활을 즐겼는데 저는 외로이 혼자 있어야 했습니다. 왜서 운명은 이토록 불공평한 것인가? 다행히 담임 선생님께서 자주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공부를 잘해 앞으로 사무실에 앉아서 하는 일을 찾으면 되지 않냐며 저에게 신심과 희망을 전했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말에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로 운명을 바꿔보리라 마음을 먹은 소구림은 학업에 몰두했고 고민 끝에 그는 이학의 길을 택했습니다. 1984년 소구림은 향위생원에서 의학 공부를 했고 그 후 현 보건학교에서 또 3년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25살이 되던 해 소구림은 마을이사 자격증을 땄고 뜻대로 마을이사가 되었습니다. 현지 아이들이 병 보일 곳이 마땅치가 않아 작은 병도 제때 치료받지 못해 큰 불편함을 느끼는 것을 보고 저는 이사가 되리라 마음을 먹었습니다. 또 제 자신도 병마의 고통에 시달리다 보니 이사가 되어 다른 사람들의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이사 자격증을 딴 후 소구림은 진료소를 열었지만 몇 달 동안 환자 한 분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젊은 장애인 이사가 환자들의 신뢰를 얻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소구림은 포기하지 않았으며 더 많은 시간을 들여 책을 읽고 이수를 연구했습니다. 또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그들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그는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복음 지식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천천히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소구림은 오래 걷지 못합니다. 100m만 넘어도 다리가 아파옵니다. 그러나 다리가 불편해 진료소에 직접 올 수 없는 환자들을 만나면 소구림은 직접 환자의 집을 찾아가야 합니다. 있다면 그의 아내 황숙진이 그의 두 다리가 되어줍니다. 가까운 곳이면 황숙진은 소구림을 부축이며 걸어가고 먼 곳이면 전기자전거를 타고 소구림을 싣고 이동했습니다. 그러다 차가 지날 수 없는 길을 만나면 황숙진은 남편을 업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30여 년간 낮이나 밤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를 막론하고 마을 주민들이 부른다면 그들에게 찾아갔습니다. 몇십 년간 황숙진과 소구림은 2천여 명 마을 주민들의 건강을 지켰습니다. 소구림은 지식이 운명을 바꾼다는 말을 굳게 믿는다고 말하며 지식이 진정으로 자신의 운명을 바꾸었다고 말했습니다. 36년간 이사 생활을 하면서 그는 2천여 명 마을 주민들의 건강을 수호했을 뿐만 아니라 적절한 치료제를 처방함으로써 온갖 방법을 다해 마을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생각도 개변시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구림의 작은 체구에 큰 에너지가 실려있다며 그의 이술이며 마음가짐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이사는 자신의 병은 치료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구림은 내외였습니다. 그는 마을 주민들의 병을 치료하는 동시에 유년 시절 받은 고통을 치유받고 있었습니다. 환자 한 명을 치료할 때마다 마을 주민 한 명을 도울 때마다 그는 자신이 택한 길에 대해 다시 한번 확신을 가졌습니다. 운명은 다소 공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건강한 체구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소구림처럼 다른 사람들 마음속 거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노래 사랑으로 살아가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문화순례에서는 24절기 중 하나인 리파와 조선족의 풍속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리파는 여름에 들어선다는 뜻입니다. 리파는 여름이 시작되는 날로서 사월절이라고도 합니다. 음력으로는 4월, 양력으로 5월 5일이나 6일이며 이날 태양 환경은 45도입니다. 기후학의 표준에 비추어 보면 5일간의 평균 기온이 섭씨 22도에 이르러야 여름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황하 중하류 지구의 리파 시절 기온은 이 기후학의 표준과 대체로 가까운 바, 이 지구는 바로 24절기의 기원지입니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바, 리파를 여름의 시작으로 삼은 것은 실제 정황과 부합되는 것입니다. 옛사람들은 리파 15일간을 5일씩 3개호로 세분한 후 4개호의 특징을 총화했습니다. 초고에는 개구리가 온다는 말이 있듯이 있다면 개구리들이 논밭이나 강호에서 울면서 먹이를 찾습니다. 이후에는 지렁이가 나온다는 말이 있듯이 있다면 지하의 온도가 높아져 지렁이들이 땅속으로부터 땅 위에 기어나와 신선한 공기를 마십니다. 3호에는 오이가 나온다는 말이 있듯이 이는 황하 이남 지역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봄을 태어나는 계절이라고 말한다면 여름은 자라나는 계절로서 대지의 동식물은 모두 왕성한 생장기에 들어섭니다. 전국 각지의 기온은 대폭으로 높아지고 강우량도 많아져 남방의 올뼈는 이미 분화를 하고 유채는 열매들이 거의 익어갑니다. 봄에 심은 콩, 옥수수, 수수, 조, 면화 등이 변이어 싹트오릅니다. 농작물들이 왕성하게 자라는 까닭에 농전관리를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이때 특히 제때에 김을 매여 잡초를 없애버려야 하므로 한간에서는 하루 김을 늦추면 사흘 김매도 다 못 맨다는 속담까지 있습니다. 파종을 놓고 말한다면 속담에 말하듯이 리파를 전후해 고구마를 심고 벼를 심고 깨를 심습니다. 밀은 한창 무성히 자라나는 시기이므로 농전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과거엔 리파가 되면 농작물도 자라지만 해충도 번성하고 또 잡초까지 자라서 이것을 제거하는 행사를 권장했습니다. 리파에 이르면 그간 일교차가 크고 변화 많던 날씨는 안정되고 천지 만물은 무성히 자라기 시작합니다. 잎새를 띄운 나뭇잎은 윤기를 더하고 그렇지 않은 나무들은 마지막으로 싹을 틔워 푸르름의 여름으로 넘어가고자 몸부림칩니다. 이때 마을에 한두 그릇쯤 있는 잎합나무에서 흰 꽃이 핍니다. 꽃은 마치 흰 쌀밥같이 온 나무가지를 뒤덮으며 피는데 꽃이 한꺼번에 잘 피면 그에 풍년이 들고 꽃이 신통치 않으면 흉년이 들 징조라고 하여 우리 조상들은 쌀밥나무라 부른 잎합나무를 통해 그 해의 풍륭을 점쳤습니다. 산에는 뽁국이 우러예고 들에는 온갖 나물들이 지천으로 돋아나 입맛을 돋굽니다. 로금이 무성해지고 농가에서는 모자리 돌보기 등의 농산일이 한창일 때입니다. 리파가 지나면 여름이라 했지만 산간지방에서는 우박이 내려 담배, 깻잎, 고추 등 어린 모종이 해를 입기도 하며 또 높새바람이 불어 농작물에 잎을 바짝 마르게 하는 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음력에서는 보통 4, 5, 6월의 석달을 여름이라고 하지만 엄격히 리파 이후 딥추 전날까지 여름이라고 합니다. 이맘때면 고구에 마련한 모짜리도 자리를 잡아 농산일이 좀 더 바빠집니다. 여름이 다가올 것을 알리는 리파는 신록을 재촉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리파가 되면 농작물도 자라지만 아울러 해충도 많아지고 잡초까지 자라서 이것들을 없애는 작업도 많습니다. 옛날 어떤 지역에서는 세시 행사의 하나로 리파 무렵 쑥무리를 절식으로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노래 한 잔의 커피로 되고 싶어라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간 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주미화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중공중앙정치국이 회의를 열고 홍수 감음 대처 사업을 연구하고 포치했습니다.
0: 제13기 탐구잡지가 습금평 총석의 중요한 글 조유록식 현 당위원회 서기가 퇴자를 재발표했습니다.
1: 습근평 국가주석과 세이셸 해미니의 대통령이 양국 수교 50주년을 경축해 서로 축전을 보냈습니다.
0: 복경 시간으로 7월 1일 새벽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노르웨이 팀이 2-1로 코트디부아르 팀을 누르고 28년 만에 16강에 진출했습니다.
1: 보도에 이어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시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중공장 총치국이 6월 30일 회를 열고 홍수 감음 대처 사업을 연구하고 부치했습니다. 중공장 습금평 총수기가 회를 주재했습니다. 회는 올해 주요 홍수 단계 우리나라의 극단적 날씨와 기후 사건이 여전히 비교적 많고

0: 암홈과 침수 현상이 모두 심각하기에 각지 각 관련 부문은 사상 인식을 제고하고 최저선 사유, 국한 사유를 수립하고 다지며 홍수 가뭄 방지, 태풍 방지에 착안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홍수 가뭄 방지, 긴급 구조에 관한 집안 사업에 진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회는 인민의 생명 안전을 시종 초자리에 두고 감축 예보의 정 확도를 높이며 제때 과단성 있게 조직하고 인원 대피와 위험 부담 해소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사상자와 부상자가 규모적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엄밀히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큰 강과 하천, 큰 호수의 홍수 방지와 안전을 확보하고 강과 호수의 방류 공간에 대한 관리 통제를 전면 강화해야 합니다. 가뭄과 침수 현상이 급전할 수 있는 위험 부담을 깊이 중시하고 홍수 방지와 가뭄 대처를 병행하며 수원에 대한 통일적 관리와 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중대한 기초시설과 건설 중인 공사의 홍수 방지와 안전을 확보하고 잠재적 위험 부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며 농업 기반 시설에 대한 방어를 강화해야 합니다. 회는 긴급 보수와 구원, 구조 작업을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진행하고 용량, 장비, 물자를 잘 준비하며 통일적 포치와 예비 포치를 강화해 극단성 상황에 관한 구조 능력을 제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해 구조 사업에 진력하고 홍수 피해 군중의 기본 생활을 착실하게 보장해야 합니다. 자원을 기층에 기울이고 힘을 일선에 돌리는 것을 견제하고 기층의 홍수 방지와 재해 감소, 구조 능력을 힘써 향상시켜야 합니다. 회는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는 당정의 결책과 포치를 참답게 관철 실시하고 홍수 방지와 과몸 대처 책임제를 엄격히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국가 홍수 방지 가뭄 대처 총지휘부는 통일적 조율, 지휘를 강화하고 각 관련 부문은 직책과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각급 지도 간부들은 올바른 지적관을 확고히 수립하고 실천하며 당직을 강화하고 앞장에 서서 지휘하며 대중을 조직하고 동원해 재해 방지, 피해 감소, 재해 구조 등 재반 사업에 진력해야 합니다. 기총 당 조직과 공무원 당원 간부들은 전투 보루 역할과 선봉 모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홍수 방지와 가뭄 대처, 긴급 구조 일선에서 중임을 짊어지고 과감히 앞장에 서서 인민 대중의 생명 재산 안전과 사회 안정을 힘있게 수호해야 합니다. 회는 기타 사항도 연구했습니다.
1: 7월 1일에 출판한 제13기 탐구 잡지가 중공조항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조항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의 중요한 글 초유록식 현 당위원회 서기가 되자를 재발표했습니다. 이는 습근평 총서기가 2015년 1월 12일 조항당학교 현 당위원회 서기 연수반 수강생 좌담회에서 한 연설입니다. 글은 우리 당의 조직 구조와 국가 정권 구조에서 현급은 상하를 이어주는 관건적 고리이며 경제발전, 민생보장, 안정수호, 국가의 장기적 안정을 촉진하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 당위원회는 우리 당의 집권과 국가 발전에 있어 일선 지휘부이고 현 당위원회 서기는 일선 총지휘자입니다. 초유록 동지는 현 당위원회 서기의 본보기이며 현 당위원회 서기라면 반드시 초유록식 현 당위원회 서기가 되어야 합니다. 글은 현 당위원회 서기직에 능하자면 시종 마음속에 당이 있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당에 대한 충성은 현 당위원회 서기에 대한 중요한 기준입니다. 정치 방향을 바로잡고 정치 규류를 엄수하며 자각적으로 당의 용도를 견지하고 당조항과의 일치성을 유지하며 당조항의 권위를 수호해야 합니다. 반드시 마음속에 항상 인민을 두어야 합니다. 기층의 대중을 직접 마주하는 지도 간부로서 현 당위원회 서기는 반드시 대중을 염두에 두고 인민을 위해 실리를 도모해야 합니다. 반드시 올바른 지적관을 수립하고 인민이 가장 관심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리익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 진력해야 합니다. 시종 책임감을 강조해야 합니다. 드높은 투지와 열성으로 일에 전념하고 관리직에 있는 한 인민의 실리를 도모해야 합니다. 권력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앞장에

0: 애써서 민주 집중제를 관철하며 법을 배우고 따르며 지키고 리용하는 모범이 되고 자신에 대해 엄격히 요구하며 성실하고 청렴하고 당당한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1: 석권평 국가수석과 세유철 해민이의 대통령이 6월 30일 량국 수교 50주년을 경축해 서로 축전을 보냈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수교 50년 내 양국은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시종 서로 신뢰하고 상부 상조했으며 양국 간 친선은 반석처럼 견고하다고 표했습니다. 쌍방이 수교 때의 초심을 견지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동행한다면 양국 관계의 전면 태로는 갈수록 넓어질 것이고 쌍무 협력의 전망은 더 밝을 것이라고 곱게 믿습니다. 나는 양국 관계 발전을 깊이 중시하며 해민의 대통령과 함께 수교 50주년을 새로운 기점으로 삼고 전통적 친선을 이어가고 일대일로 공동 건설과 중국 아프리카 협력 론단 등 기틀 내에서 호혜 협력을 심화하고 공동 발전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양국 간 전략 동반자 관계가 끊임없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도록 인도하고 양국 민중의 더 나은 복지를 도모할 것입니다. 해민이의 대통령은 수교 50년 내 양국 관계는 상호 존중, 상호 신임과 공동 발전을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발전했다며 중국은 시종 쉐이셸의 소중한 동반자라고 비유했습니다. 중국은 쉐이셸의 민생 복지와 국가 발전 목표를 위해 많은 지지를 제공했습니다. 쉐이셸은 한계 중국 원칙을 확고히 관철하고 일대일로 공동 건설과 중국 아프리카 협력 론단의 기틀 내에서 계속 협력을 강화하며 양국 관계를 지속적으로 심할 것입니다.
0: 나라를 다스리려면 반드시 먼저 당을 다스려야 합니다. 당이 흥해야 나라가 강성할 수 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중국식 현대화는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는 사회주의 현대화이며 대당 특유의 난제를 해결한다는 명석함과 확고함을 유지하고 당을 더욱 견강하고 힘있게 건설해야만 중국식 현대화가 파도를 가르며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황은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역사적 행정에 관계되고 당과 국가의 전도와 운명에 관계되며 당의 장기적 집권과 국가의 장기적 안정에 관계되는 전략적 견지에서 당이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며 당을 견강하게 건설할 때 관한 일련의 새로운 리념, 새로운 사상, 새로운 전략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신시대 당 건설과 새로운 위대한 공정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전 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합 인솔해 분발 정진하면서 중국식 현대화를 통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에 즈음해 당원마다 상해에 위치한 중국 공산당 제1차 전국 대표대회 유적지 기념관을 찾아 당 창건사를 돌아보고 입당 선서를 되새겼습니다. 상해에 위치한 중국 공산당 제1차 전국 대표대회 유적지 가흥 남호 홍서는 중국 공산당이 꿈을 향해 출항한 곳입니다. 2017년 10월 19차 당대회가 폐막한 후 습근평 총서기는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을 인솔해 상해에 위치한 중국 공산당 제1차 전국 대표대회 유적지와 절강성 가흥 남호 홍선을 참배하고 사업 발전은 영원히 끝이 없고 공산주의자의 초심은 영원히 개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직 초심을 명기해야만 역사와 선인들이 마음을 놓을 수 있고 민심과 시대를 쟁취할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용감하게 앞으로 매진할 수 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아야 원만한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탄생에서부터 중국 인민의 행복을 도모하고 중화민족의 부흥을 도모하는 것을 자신의 초심과 사명으로 삼아왔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전국 인민을 단합 인솔해 초요사회를 전면 건설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로운 로정에 나서기까지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황은 시종 초심을 견지하고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인솔해 중국 특색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했습니다.

0: 2021년 2월에 열린 전국 빈곤해탈 공략전 총화표창대회에서 습근병 총서기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하다시피 비할 바 없이 강한 지도력, 조직력, 집행력을 갖고 있는 중국 공산당은 인민을 단합 인솔해 난관을 공략하고 개척 정진하는 가장 믿음직한 지도 역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사무를 잘하는 관건은 당에 있습니다. 습근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황은 장기적으로 집권할 수 있는 어떤 막스주의 정당을 건설하고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하는 중대한 시대적 과제를 둘러싸고 일련의 새로운 리념, 새로운 사상, 새로운 전략을 제기하고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형성했습니다. 주황 당사문헌연구원 제1연구부 주임 왕옥강은 습근평 당건설 사상은 신시대 당건설의 중대한 이론과 실천 문제를 과학적으로 대답했으며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고 당의 선진성과 순결성을 유지하며 당의 장기적 집권 지위를 다지고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방대한 역량을 더욱 광범위하게 결집시키는 데 있어 중대하고 심원한 의의를 갖는다고 표했습니다. 습근평 당건설 사상의 과학적 인도하에 정치 건설을 통령으로 삼고 전당 상하가 강철로 뭉치며 당의 혁신 리론으로 심신을 다졌습니다. 전당은 선호하여 일련의 학습 교양을 전개하고 상시화, 제도화, 체계화를 통해 당을 관리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새로운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전당에서 전개하고 있는 올바른 지적관 수립 실천 학습 교양에서 각지 각 부문은 대중이 봉착한 문제를 둘러싸고 실무적 자세로 학습 교양 성과를 사업의 실효성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련영성 안산시 립산구 당위원회 조직부 부장 두문빈은 당의 혁신 이론으로 심신을 다지고 교양 혁신을 풍부히 하며 광범위한 당원들이 깊이 있게 학습하고 실천하도록 지속적으로 인도함으로써 이론 학습 성과를 직책 리행과 책임 관철의 내생 동력으로 전환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조직 건설의 질을 높이고 집권 기반을 다지고 작품 건설을 심화해 파랑 교정이 뿌리를 내리도록 추진했습니다. 규율 건설을 엄격히 하고 규제를 전면 강화하며 부패 척결 투쟁을 심화하고 세 가지 부패 척결을 일괄해 추진했습니다. 주황에서 기층까지 중국 공산당은 혁명적 단련을 통해 더욱 견강해졌습니다. 섬서성 동천시 신구 함풍로 가두 금원 지역사회 당위원회 서기 왕몽진은 격자화 봉사를 세분화하고 주민의 요구를 수집하고 해결함으로써 당건설 사업 성과를 문제 해결과 민생 혜택, 구체적 행동에 재현시키고 정밀화 관리로 대중들의 행복한 생활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말리를 달려도 초심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습근평 당건설 사상에 인도하게 중국 공산당은 통일된 사상, 확고한 의지, 조율적 행동, 강대한 전투력으로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긴밀히 단합해 신시대 훌륭한 답안을 작성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기 위해 용감하게 앞으로 매진할 것입니다.
1: 중앙텔레비전 방송국이 6월 30일 습근평 당건설 사상의 지도 아래 새 시험의 길을 힘차게 걸어나가자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열렬히 축하한다라는 제목의 속평을 발송했습니다.
0: 국무원 리강 총리가 최근 국무원령에 서명하고 퇴역군인 취업 창업 촉진 조례를 발표했습니다. 총 6장 48조로 구성된 이 조례는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첫째, 총체적 요구를 명확히 했습니다. 보편적 혜택과 특별 대우를 겹치는 원칙을 견지하고 정부 추진, 시장 인도, 사회 지지를 결합한 방식으로 퇴역 군인의 취업과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합니다. 둘째, 교육 강습 정책을 확정했습니다. 퇴역 군인이 국가 교육 시험에 참가하거나 학력 교육을 받을 때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우대와 지원 정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셋째, 취업 우대 조치를 보완했습니다. 기관, 군중, 단체, 조직, 사업 단위, 국유기업에서 인력을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퇴역 군인의 연령과 학력 조건에 대해 적당히 돌보고 동등한 조건에서 퇴역 군인을 우선적으로 선발 채용합니다. 각지는 현역 복무 만 5년인 대학 졸업 퇴역 군인을 대상으로 일정수의 기층 공무원 직위를 설치해 선발합니다. 빈곤 지역과 변방 지역의 현향 사업 단위 채용, 국가 종합 소방 구조대 소방원 등 특수 직위를 선발할 때 퇴역 군인에 대한 우대 정책을 명확히 했습니다. 넷째, 창업 지원 조치를 최적화했습니다. 창업하는 퇴역 군인에 대해 세금, 금융, 신용 등 지원 정책을 제공합니다.
1: 한종 국가 부주석이 6월 30일 북경에서 사우디아라비아 페샬 외교 대신을 접견했습니다. 한종 부주석은 양국 최고 지도자의 전략적 인솔 아래 최근 년간 양국 관계가 량완 발전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올해는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습권평 주석과 모험에도 왕체자 김 수상이 올 4월 통화하고 양국 관계를 심화하고 중동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할 때 대해 중요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양국 지도자의 중요한 공감대를 관찰하고 정치적 상호 신뢰를 심화하며 고위층 교류를 강화하고 실무적 협력을 확대해 양국 관계가 새로운 진전을 가져오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글로벌 남방 국가인 양국은 소통과 조류를 강화하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진력해야 합니다. 페샬 외교 대신은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전례 없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계 중국 원칙을 드팀없이 견제하고 중국과 함께 양국 관계를 깊이 있게 발전시킬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쌍방은 다자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함께 촉진할 것입니다.
0: 중앙조직부 최신 당내 통계 수치에 따르면 2025년 말까지 중국 공산당 당원 수가 전년 대비 101만 5천 명 증가한 1억 128만 6천 명, 기층 당 조직은 전년 대비 18만 1천 개 증가한 543만 1천 개입니다. 당원 총수가 적당하게 증가했습니다. 당원 총수가 전년 대비 1% 증가하고 연간 신규 당원 수가 208만 6천 명이었습니다. 그중 생산과 사업 일선에 있는 당원 수가 107만 2천 명, 당원 총수의 51.4%를 점했습니다. 그리고 전문 대학 이상 학력을 가진 당원 수는 114만 3천 명, 당원 총수의 54.8%를 점하고 35세 이하 당원 수가 175만 3천 명, 당원 총수의 84%를 점했습니다. 당원에 대한 교육 관리를 부단히 강화했습니다. 각급 당 조직은 당중앙의 결책과 포치를 단호히 관철 실시하고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으로 당원들의 사상과 심신을 무장시켰습니다. 중앙 파랑 규정 정신 관철학습 교양을 참답게 조직하고 당원에 대한 교육과 강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연간 강습 인원이 전년 대비 3.7% 증가했습니다. 현급 이상 당위원회는 기층 당조직 서기 498만 7천 명에 대해 전일제 강습을 진행했습니다.
1: 각지에서 다채로운 주제 행사를 통해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경축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6월 30일 신입 당원 집단 선서식과 당일 주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귀주 준희시에서 신입 당원 48명이 준희회의 기념관에서 당기를 향해 선수한 후 전시물을 관람하면서 혁명선열의 순간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산동 독주에서 신입 당원 대표 100여 명이 장엄한 선서식을 진행했습니다. 령하 회족자치구 고원시에서 당원 100여 명이 장대보 홍군장정 함류 기념원을 찾아 입당 서약을 되새기고 기념관을 참관하면서 혁명 전통을 이어받고 위대한 장정 정신을 전승했습니다. 전국 각지 홍채 관광지는 참관 학습 성수기를 맞이했습니다. 광동성 광주시 농민운동 강습소 기념관에서 송화 출발 문물 전시가 한창입니다. 전시품 118점은 농민운동 강습소 수강생들이 학문을 닫고 전쟁의 시련을 겪으며 새 중국 건설에 뛰어든 감동적 이야기를 담아냈습니다. 북경시는 6월 30일 각성의 로종도시 홍색문화 탐방 코스를 내놓았습니다.

0: 홍식문화 코스는 북대홍루, 진성릉, 편집부 예터, 조남은 광장 등 홍색 랜드마크와 륙사문화 유적지를 연결시켜 험난한 길을 걸으며 새 중국을 일도시온 중국 공산당의 위대한 역사를 조명했습니다. 7일 당 창건일을 앞두고 전국 각 부대는 다양한 주제로 당 창건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장병들은 초심과 사명을 명기하고 책임감을 다지며 새로운 강군 노종에서 힘과 마음을 응집해 과감히 분발, 정진하려다고 다짐했습니다.
1: 총 길이가 1956km에 달하는 청장 철도는 청해 선영과 서장 라싸를 이어놓는 철도입니다. 2006년 7월 1일 골무드 라싸 구간을 개통하면서 서장에 철도가 없던 역사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올 7월 1일은 청장 철도 개통 20주년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세계에서 해발고가 가장 높고 길이가 가장 긴 이 고원 철도가 수송한 여객은 연인수로 1억 400만 명, 화물은 8억 2,400만 톤에 달했습니다. 청장철도는 이미 설상고원의 행복의 길, 단결의 길, 치부의 길로 부상했습니다. 올해 53세인 리건명은 2006년 청장철도 개통 당시 청1호 열차를 운전한 기관사입니다. 20년 전에 오늘 리건명은 라싸로 향발하는 청장철도의 첫 기적소리를 울렸습니다. 리건명은 당시 열차를 운전해 라싸에 도착했을 때 멀리 역 광장에서 나부끼는 하다를 본 전경을 떠올리면서 평생 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총 길이가 1956km인 청장 철도의 경우 평균 해발고가 4000m 이상인 구간이 960km, 동토층 구간이 550km입니다. 중국 철도 제1 감측 설계원 그룹 유한회사 청장철도 동토 전문가 류쟁평은 청장고원 오지의 동토대를 보호하는 설계 원칙에 따라 기반을 주동적으로 냉각시켜 동토 냉각 상태를 유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년 동안 청장철도는 설비 승격과 디지털 지능화 전환을 부단히 추진했습니다. 고원 열차의 산소 공급 시스템에서 국산 대출력 기관차까지 오늘날 복흥호 고속열차도 청장 고원을 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싸 닝츠 철도 복흥호 고원 복합동력열차 기관사 진영강은 내연 기관차에서 복흥호까지 열차 속도가 빨라지고 예전에 전기화 철도가 없었던 서장은 현재 철도를 보유했을 뿐만 아니라 탑승 환경도 크게 개선됐다고 말했습니다. 청장 철도 개통은 고원 특산물 산업의 유통 문제를 철저히 해결했습니다. 선영시에 위치한 구영 동충하초 시장은 20년 전에 산발적 거래에서 지금의 전국 최대 동충하초 집산지로 성장했습니다. 거래상 마 선생은 철도를 개통하면서 관객이 많이 늘었다며 동충하초, 소고기 육포, 구기자 등 지역 특산물 판매가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06년 청장철도 개통 초기 서장 전역의 수출입 화물량은 36만 톤에 불과했으나 2025년에 831만 톤으로 급증했습니다. 서장자치구 발전개혁위원회 국민경제와 체제개혁종합처 처장 로건비는 철도라는 힘을 빌어 서장자치구는 14차 5개년 계획기간 지역 생산총액이 연이어 1천억 원 규모를 넘었고 현재는 3천억 원을 돌파했으며 연평균 성장률이 6.3%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0: 공문 보도 판공실이 6월 30일 소식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교통운수부에 따르면 2025년 우리나라 수로 화물 운송 물동량이 15조 톤 킬로미터에 달해 종합교통운수체계에서 점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환발해, 장강삼각주, 광동향항오문 등 3대 세계급 항구 클러스터를 기본적으로 형성했습니다. 우리나라 국제해운 규모는 글로벌 해운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2025년 항구의 물동량은 183억 톤, 컨테이너는 3억 5,400만 개로서 모두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세계 항구 물동량 순위에서 상위 12권에 든 중국 항구가 8개, 컨테이너 물동량 순위에서 상위 10...

0: 시장이 호조세를 보이고 제조업 시장의 수요가 개선되고 신규 주문 지수가 51.2%를 기록하면서 확장 구간으로 복귀했습니다.
1: 국내 수출을 1일부터 식용유, 조미료 등 5대 류형의 중점 액체 식품 비포장 운송에 대해 운송 허가증 제도를 시행합니다. 도로 화물 운송 경영자는 법에 따라 허가증을 취득해야 용업이 가능하고 관련 탱크 용기는 식품 전용 표식을 도색해야 합니다. 그리고 액체 식품의 인도와 운송, 하역 등 전 과정에 대해 추적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0: 단강구 저수지 상류 주요 수질 오염 물질 배출 통제 기준이 일전에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국가 표준 형식으로 제정한 류역형 배출 기준입니다. 새 기준은 도시 오염수 집중 처리 시설의 방출 규제 수치 등을 통해 남수 북인 중선 공사의 수원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합니다.
1: 응급관리부에 따르면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기간 운남 귀주에서 강남 북부까지 폭우 날씨가 이어지면서 홍수와 지질재해 위험 부담이 따를 것입니다. 국가홍수감흥대처총지휘부는 6월 30일 호남과 운남에 대해 홍수 방지 사급 응급 예비안을 가동하고 안위와 강서 귀주에 대해 사급 비상 대응을 유지했습니다.
0: 전국 총공회가 일전에 통지를 발부하고 2026년 대국 장인 인재 420명을 추천 선발합니다. 이번 선발은 디지털 스마트 전환 제조업과 신흥 산업, 미래 산업에 착안하며 국가 중대 공정, 산업 사슬 주도 기업, 선두 기업, 전문화, 정밀화, 특색화, 혁신화 소기업을 상대로 기능 인재를 모집합니다.
1: 베네수엘라 전국 대표대회 호르헤 로드리게스 주석이 6월 30일 강진으로 인해 이미 1943명이 숨지고 1만 571명이 다치고 2만 8380명이 의료기관과 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0: 러시아 연방정부 미슈스틴 총리가 6월 30일 정부령에 서명하고 라트비아, 핀란드, 에스토니아와 접한 일부 통상구를 폐쇄했습니다. 관련 동상구는 7월 1일부터 인원과 차량, 상품, 화물의 통행을 临시 중단합니다.
1: 복경 시간으로 7월 1일 새벽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노르웨이 팀이 2-1로 코트디부아르 팀을 누르고 28년 만에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노르웨이 팀의 다음 상대는 브라질 팀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박민걸, 김홍아였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첫점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최울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계열특별 프로그램 병어군인 습근병이 좋아하는 정보를 보내드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세이셸 관광문화부 번스타인 장관이 세이셸과 중국 간 협력의 다음 50년이 기대할 만하다고 말한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차드 지원 중국의 물공급 프로젝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1: 계열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병이 좋아하는 정고 오늘은 제2부 대붕이 구만리 상공에 힘차게 날아오르다 당의령도 편 두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5: 인생 천지 사이에서 먼 길에는 평탄함과 험난함이 함께할 것이다.

방금 강진 선생님의 경전 해석은 우리 당이 고대 성현들로부터 난관을 극복하는 삶의 지혜와 국정운영의 훌륭한 전통을 끊임없이 배웠기에 백년 투쟁 속에서 다양한 위험 부담과 시련을 이겨내고 기세 드높게 부단히 전진할 수 있었음을 충분히 설명해 줍니다. 계속하여 무엇 때문에 당의 령도를 견지해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의 령도는 역사적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근대 이래 5천여 년의 찬란한 문명을 창조한 중화민족은 심각한 재난을 겪었습니다. 바로 이런 역사적 상황 속에서 중국 공산당이 탄생하였고 끊임없이 발전, 장대해졌습니다. 역사는 무엇을 선택할까요? 역사는 광명을 선택하고 정의를 선택하며 희망을 선택합니다. 역사는 결국 중국 공산당을 선택했습니다. 당의 령도를 견지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당의 령도가 인민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공산당이 없으면 세중국도 없습니다. 중국 대지에서 70년 넘게 전해져 내려온 이 노래는 전국인민의 마음을 노래했을 뿐만 아니라 깊은 역사적 배경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함께 혁명선결 류국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48년 4월 류국지 열사는 배신자의 밀고로 체포되어 중경 사제동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각 측의 노력 끝에 국민당 당국은 그를 석방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신문에 탈당 성명을 게재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생사 존망의 갈림길에서 류국지는 국민당 당국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세중국 창건전야 국민당에 의해 사형장으로 압송되는 길에서 류국지 열사는 옥중에서 쓴 취의시를 큰 소리로 읊었습니다. 들으라, 춘뢰처럼 들려오는 것은 인민해방군의 포성이다. 인민은 해방되고 인민은 승리했다. 우리는 당의 영예를 더럽히지 않았다. 우리는 부끄럼 없이 죽음을 택했다. 100여 년 내 인민은 중국 공산당을 선택하였고 중국 공산당도 인민의 선택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100여 년의 분투와 비약은 한편의 불후의 서사시로 이미 조국의 모든 산과 강 그리고 중국인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100여 년의 거대한 변화는 한 폭의 눈부신 그림이라 하겠습니다. 도시마다 마을마다 몰라보게 변했습니다. 거대한 변화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사와 현실은 중국 공산당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 위협을 영도하는 핵심 역량이며 폭풍우가 몰아칠 때 전체 인민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주축임을 충분히 증명해 주었습니다. 당의 영도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가장 큰 우월성입니다. 이어 우리는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당의 영도를 견지하는 것은 어떤 중요한 의의가 있는지 총서기의 중요한 논술을 들어보겠습니다.

0: 一尹旗纲万木皆彰。党的十八大以来，我们全力推进党的政治建设，健全维护党中央权威和集中统一领导的各项制度。党的团结统一更加巩固。
1: 그물에 줄 하나 당기니 만목이 펼쳐진다 하던 시구는 2021년 2월 20일 습근평 총서기가 당사학습교육동원대회에서 간 연설에서 인용한 전고입니다. 출처는 여시춘추입니다. 여기서 줄은 그물의 큰 줄을 의미하고 목은 그물 코를 의미합니다. 이 말의 뜻은 그물에 큰 줄을 당기면 그물 코들이 모두 펼쳐진다는 뜻입니다. 후에는 사자성어 강거목장으로 요약돼 일을 할 때 관건을 잘 잡고 관건으로 모든 세부와 전반적인 업무를 이끌어야 함을 비유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우수한 영도력은 모두 실천 속에서 연마된 것입니다. 대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성현입니다. 사기에 따르면 요제 때 백성들이 홍수 피해 시달렸다고 합니다. 요는 홍수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찾았고 결국 곤을 임명해 홍수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9년이 지났지만 곤은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고 홍수도 퇴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인재를 구해야 했고 순을 천자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임명했고 순은 곤을 우산으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곤은 나중에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순은 다시 곤의 아들 우를 주대했습니다. 결국 대우는 백성들을 이끌고 천하의 수토를 다스렸습니다. 우는 부친 곤이 홍수를 다스리는 데 실패해 벌을 받는 것을 슬퍼했습니다. 하여 고심 끝에 아버지가 물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홍수를 다스린 교훈을 받아들여 마금을 소통으로 교체했습니다. 요점은 수로를 뚫어 물이 순조롭게 동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우는 물을 다스리는 과정에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는 먹줄, 자 등 다양한 도구를 가지고 직접 높은 산과 강을 측량했고 산세에 따라 나무를 베 도로 표지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다양한 도구를 만들어 평지를 걸을 때는 차를 탔고 물길을 갈 때는 배를 탔으며 진흙밭을 걸을 때는 나무 썰매를 사용했고 산을 오를 때는 접지력이 좋은 신발을 신었습니다. 10여 년간 대우의 간곡한 관리 끝에 구주의 하천이 모두 뚫렸고 사방의 제후들이 잇따라 조공하러 왔습니다. 국토는 동쪽으로 바닷까지 뻗었고 서쪽으로 사막까지 이어졌으며 북방에서 남방으로 천자의 명성과 위엄이 사방에 퍼지게 됐습니다. 하여 순제는 대우에게 현규를 하사하여 온 세상 사람들에게 대우의 치수 공로를 알렸습니다. 대우의 치수는 우리에게 두 가지 계시를 줍니다. 첫째, 백성들은 행복하고 안정된 생활을 필요로 한다는 점입니다. 홍수재해를 다스리는 것은 곧 천하 안정의 강입니다. 둘째는 치수 자체도 강거목장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주차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일까요? 여기에는 모두 리치가 있습니다. 대우는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원리에 순응해 막힘을 소통으로 바꿨고 물 관리의 전반적인 핵심을 파악해 몇 세대 사람들을 괴롭혔던 수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중국 고대 사회에서는 농업을 영원한 근간으로 중시해왔습니다. 수천 년 동안 지속된 홍수 피해 문제는 바로 소통이라는 총체적인 원리에 의존해 해결해야 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그물에 줄 하나 당기면 만목이 펼쳐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전당을 교육 인도해 마치 대우가 물을 다스렸듯이 문제 핵심을 잡고 실천해서 자신의 지도력을 강화하도록 교육하고 지도해야 하며 강거목장을 통해 전당에 하나로 뭉치고 일심협력해 힘을 한 곳으로 써야 함을 의미합니다.
2: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2부
0: 대붕이 구만리 상공에 힘차게 날아오르다 당의령도 편 두 번째 부분 보내드렸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뉴스투투 코너 이어집니다.
1: 뉴스 초장.
0: 오늘 AI로 해설해 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세이셸 관광문화부 빈스타인 장관이 세이셸과 중국 간 협력의 다음 50년이 기대할 만하다고 표현한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6월 30일 중국과 세이셸이 수교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세이셸 관광문화부 아만다 번스타인 장관이 최근 중국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세이셸과 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협력과 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인문 교류 분야에서 새로운 활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만다 번스타인 장관은 중국은 시종 세이셸이 강력한 협력 동반자였다고 하면서 지난 50년 동안 양국 관계는 점점 더 확고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번스타인 장관은 나는 앞으로의 50년이 더 기대된다고 표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과 전면적으로 비자를 상호 면제받은 첫 번째 아프리카 국가로서 세이셸은 중국 관광객들의 지속적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번스타인 장관은 세이셸은 국토 면적이 크지 않지만 독특한 자연 경관과 생생한 현지 크리올 문화를 가지고 있어 중국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여행 체험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거대한 출국 관광 시장을 보유하고 있기에 양국은 앞으로 관광 분야의 협력에서 큰 발전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는 중국 아프리카 인문 교류의 해입니다. 번스타인 장관은 여행은 가장 실감나는 외교 형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은 여행을 통해 서로의 문화적 매력을 직접 느끼고 교류를 통해 리해를 증진시키면서

0: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번스타인 장관은 관광문화부 장관으로서 자신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바로 세이셀과 중국 인민 간의 거리를 좁히고 다양한 문화 간의 교류와 상호 학습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관광업 발전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양측이 더 광범위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진행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작은 섬나라이고 발전 도상국인 세이셀은 글로벌 기후 변화를 포함한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번스타인 관광장관은 세이셀은 자원을 보호하는 전제하에 관광업을 발전시키면서 과도한 개발을 피하는 것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은 세이셀 관광 산업의 핵심 목표이므로 중국 등 동반자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번스타인 장관은 수년간 세이셀과 중국 양측이 문화유산 보호, 환경 보호, 기반시설 건설 등 분야에서 성과가 풍부한 협력을 추진해 왔다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양국 관광 분야의 협력 잠재력은 매우 크다면서 전통적인 레저 관광에 국한되지 않고 생태 관광 등 분야로 끊임없이 확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번스타인 장관은 자신은 앞으로 다가올 다음 50년 동안 세이셀과 중국 관계가 꾸준히 강화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면서 양국 인민 사이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수록 양측 모두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서로의 문화에 대한 감상과 이해, 공감대가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어 분석과 설명 코너입니다.
2: 분석과 설명.
1: 오늘은 차드 지원 중국의 물공급 프로젝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은 차드의 가뭄이 막바지에 접어드는 때입니다. 기자는 차를 타고 차드 수도 느자메나에서 출발하여 남부 문돌족 구무라시에 위치한 차드 지원 중국 물공급 프로젝트를 참관했습니다. 세이쉘은 40도를 웃도는 폭염이 대지를 달구어 땅은 갈라터져 많은 금이 생겨났습니다. 길가에는 인적이 드물었고 가끔 현지 주민들이 당나귀 수레에 물을 싣고 가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몇 달간 지속된 가뭄으로 도로 양쪽 들판의 나무들은 잎이 다 떨어졌고 관목도 물 부족으로 누렇게 말라 있었습니다. 16시간가량 달린 끝에 기자는 마침내 구무라시 마당지역사회의 한 급수소에 도착했습니다. 여성들과 아이들이 줄을 서서 물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웃고 떠드는 사이에 수돗물은 그들의 물통과 대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물을 기른 여성들은 용기를 못 이기고 수십 미터 떨어진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이런 장면은 몇 년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마당 지역사회 주민 오지아스는 기자에게 전에는 가뭄이 올 때면 가정마다 최소 한 사람이 노동력을 내어 4km의 길을 걸어가서 물을 길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차드 지원 중국 물공급 프로젝트가 이곳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2024년 10월 말 프로젝트 시행을 맡은 중국 강서 국제경제기술협력위원회사가 문둘주와 사라마트주에서 공사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수동펌프 우물 522개, 집중급수소 57개, 말 우물 20개, 공공화장실 111개를 새로 건설했습니다. 마당 지역 사회의 전통 부족장인 마지엔강은 이 물공급 프로젝트는 6천여 명의 부족민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줬고 물기는 로고에서 사람들을 해방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마지엔강 부족장은 물은 생명의 원천이지만 더러운 물은 질병의 근원이기도 하다면서 지금은 안정적인 물공급 덕분에 병에 걸리는 일이 줄었고 사람들은 생산 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문둘주 수류와 에너지자원 대표인 알리는 굳건한 인내력을 가진 중국 협력 동반자들이 비범한 활약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는 예전에는 여성들이 물을 기르려면 먼 길을 걸어가야 했지만 이제는 물이 눈앞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차드 지원 물공급 프로젝트의 책임자 부인인은 올해 6월까지 공사가 대부분 마무리되었다면서 사라마트주 아버데야의 우물을 팔 때의 일이 가장 인상이 깊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곳은 지질 조건이 매우 복잡합니다. 암발의 함수성이 낮은 데다가 출수량이 적습니다. 우리 시공기술팀은 8개월간의 공략 끝에 마침내 차드 측이 만족하는 우물을 뚫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기자는 프로젝트 관계자와 함께 30km 떨어진 구망촌과 응곰배촌으로 이동했습니다. 각 물공급 시설마다 중국어와 프랑스어로 쓴 중국 지원과 공동의 미래를 위하여라는 표지판이 눈에 잘 띄는 곳에 있었습니다. 구망촌에서는 아이들이 수동펌프 우물에서 물을 길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시설들은 물을 뽑는 데 힘이 거의 들지 않아 9살짜리 아이들도 쉽게 물을 펌프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60세 마을 주민 앙코 사둠은 기자와 중국 기술자들을 보고 감격스러워하면서 중국 친구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삶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언제나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축민들 역시 큰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응곰배 마을의 목축민 라이크만은 더 이상 물을 따라다니면서 고향을 떠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가축을 몰고 물을 찾아 먼 길을 다닐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문둘주 현장 책임자 공문룡은 기자에게 차드 지원 물공급 프로젝트의 수동 펌프 우물 평균 깊이는 45m를 넘고 집중 급수소의 우물 평균 깊이는 90m를 넘으며 가장 깊은 우물은 150m를 넘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모두 정밀한 탐사와 수질 검사를 거친 후에 우물을 굴착함으로써 수질과 수량이 기준에 도달하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가 저물자 마당 지역사회 급수소에서 발전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공문룡은 정전을 막기 위해 각 급수소마다 이중 동력 시스템을 설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해가 뜨는 낮에는 급수소가 태양광 에너지로 작동하고 밤이나 흐린 날에는 발전기로 전환하여 물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3: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4: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3: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4: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3: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4: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3: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4: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3: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철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또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미움의 안경을 쓰고 보면 똑똑한 사람은 잘난치 않은 사람으로 보이고 착한 사람은 오스룩한 사람으로 보이며 얌전한 사람은 소극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활력있는 사람은 까부는 사람으로 보이며 잘 웃는 사람은 실없는 사람으로 보이고 레이바른 사람은 얄미운 사람으로 보이며 듬직한 사람은 미련하게 보이나 사랑의 안경을 쓰고 보면 잘난치 않은 사람도 참 똑똑해 보이고 오스룩한 사람도 참 착해 보이며 소극적인 사람도 참 얌전해 보이고 까부는 사람도 참 활기있어 보이며 실없는 사람도 참 밝아 보이고 얄미운 사람도 참 싹싹해 보이며 미숙한 사람도 참 든든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만사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다라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긍정적인 밝은 생각의 안경으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스럽게 본다면 우리도 따라서 행복한 사람이 되겠죠? 라디오 세상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강수라입니다. 오늘은 미움의 안경과 사랑의 안경을 전해드리면서 프로를 시작해보았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첫 코너죠. 학습 시간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박소연 가수가 부릅니다. 사랑하고 있기에.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 쪽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국유 자본과 국유 기업의 개혁을 심화하자라는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두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핵심 기능을 강화하고 핵심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이 개혁의 중점을 견지해야 합니다. 당과 국가 사업의 대국에 입각하여 국유 기업이 전략적 안전 보장, 산업에 대한 선도, 국가 경제 및 인민 생활 보장, 공공 서비스 강화 등 기능을 강화하고 주요 책무에 초점을 맞춰 실물 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속적인 혁신 능력과 가치 창조 능력을 향상시키고 발전 방식을 고품질 발전, 고효율적 발전,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서둘러 전환하며 지속적인 효익 창출이 가능한 독특한 경쟁 우세를 힘써 키우도록 인도해야 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 인류의 기업들을 육성하고 국유 기업의 기능과 가치를 확실하게 향상시키며 경제 속성, 정치 속성, 사회 속성의 요기적인 통일을 높은 수준으로 실현해야 합니다. 완화와 규제의 변증법적 통일을 견지해야 합니다. 정부 기능과 기업 기능의 분리, 정부의 공공관리 기능과 국유 자산 출자인 기능의 분리를 견지하고 제재 및 기재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기업 법인의 재산권과 경영자주권을 충분히 존중하고 보호하며 완화해야 할 것은 확실히 완화하여 국유기업이 활기 넘치도록 하고 국유기업의 혁신 잠재력과 창조 잠재력을 충분히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또한 국유자산

0: 질 방지 최조선을 굳게 지키고 교제해야 할 것은 확실하게 규제하여 고교 자산의 가치 보전 및 정식 책임을 구체화하고 고교 자산 류실 방지 제도를 완비하며 고교 자산 감독 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기업이 법과 규정에 따라 경영하도록 인도하여 국유 자본과 국유 기업 관리의 현대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국유 자본과 국유 기업의 개혁을 심화하는 중점 과업을 전면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국유 자본과 국유 기업의 개혁을 심화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실행이 중요합니다. 자각적으로 국유 자본과 국유 기업의 개혁을 중대한 책임으로 삼아 국유 기업의 개혁을 심화하고 효과성을 향상시키는 것과 효과적으로 연결시키며 못박기 정신으로 관철 실시를 강화하여 개혁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유 경제의 구도 최적화와 구조 조정을 깊이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국유 자본과 국유 기업의 내실화, 고도화, 규모화를 추진하여 핵심 기능을 강화하고 핵심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주요 책무에 대한 관리를 보완하고 국유 기업 주요 책무 동적 관리 방법을 재정 보완하며 류형별 국유기업의 기능을 한층 더 분명히 하고 법에 의해 직무를 수행하고 류형별로 감독관리하며 동적으로 조정하고 령활하게 수고나는 관리기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고교기업 투자관리 제도를 완비하고 투자금지 목록을 보완하며 투자 후 평가 제도를 구축하여 일부 국유기업들이 맹목적으로 업무를 확장하거나 이를 벌이는 경향을 단호히 억제시켜야 합니다. 국유경제의 구도 최적화와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국유경제 중대 생산력 분포를 독립적으로 배치하며 국유자본 투자의 중점 분야와 방향을 명확히 하여 국유자본이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명맥에 관계되는 중요한 업종과 관건적 분야에 집중되고 공공서비스 분야, 응급능력 건설 분야, 공익성 분야 등 국가경제 및 인민생활에 관계되는 분야에 집중되며 전망성과 전략성을 띈 신흥산업에 집중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고교자본의 합리적인 유동기제를 완비하고 전략적 재편성과 조문화한 통합을 독립적으로 추진하며 기존량의 구조와 증가량의 투입 방향을 서둘러 조정하고 관건적 핵심 기술의 난관 돌파와 전망성과 전략성을 띈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입 배치를 강화하며 의료위생, 건강양로, 재해방지 및 피해 감소, 응급보장 등 민생 분야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효과적인 공급을 증가하고 중요한 에너지 자원의 보장 역할을 강화하며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의 안전을 수호해야 합니다. 국유자본투자회사와 국유자본운영회사의 개혁을 심화하고 국유자본의 투자 배치, 동합 운영, 진출 및 퇴출의 전문적인 플랫폼을 구축하며 국유자본투자회사의 산업투자 기능과 국유자본운용회사의 자본운용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시키고 기존 자산의 활성화와 저효율 자산 및 무효 자산 처리를 촉진하여 장기성 자본, 인내성 자본, 전략성 자본의 역할을 잘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유자본경영예산 및 실적평가 제도를 보완하여 국가의 중대한 전략적 임무 수행과 기본 민생에 대한 재력적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료별 개혁, 료별 고과, 료별 채산을 한층 더 심화해야 합니다. 국유기업 료별 고과 평가 체계를 보완하고 기업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 목적성이 뚜렷한 맞춤형 고과 지표를 설치하여 업종별 고과 정책과 기업별 고과 정책을 탐색 실시하여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깊은 중시를 충분히 구현하고 국가의 전략적 선도와 전략적 요구를 충분히 구현하며 공통성 정량 지표와 개별성 차별화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충분히 구현해야 합니다. 국유기업에 대한 전략적 사명 수행 평가 제도를 수립하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며 정량화가 가능한 국유기업 기능 및 가치 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국유기업의 전략적 사명 수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국유경제 증가 가치 재산제를 실행하여 국민경제 구조 조정의 결책 기반을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에너지, 철도, 전신, 수리, 공공사업 등 업종에서 자연 독점 부분의 독립 운용 개혁과 경쟁성 부분의 시장화 개혁을 추진하여 공공자원 배분의 시장화를 추진하고 감독관리 체제 기재를 완비해야 합니다. 고교기업의 독창적 혁신을 추진하는 제도적 배치를 완비해야 합니다. 신용의 거국체제 우세를 발휘시키고 국유기업이 더 넓은 범위, 더 높은 차원에서 더 심층적으로 국가혁신체계에 융합하고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 중대과학기술 프로젝트를 적극 담당하며 국가과학기술 난관 돌파 임무 수행을 주도하거나 또는 이에 적극 동참하는 것을 지원하며 프로젝트, 기지, 인재, 자금의 일체화 배치를 강화하고 혁신 요소가 기업으로 집중되도록 촉진하여 국유기업이 진정으로 독창적 기술혁신결제, 연구개발 투입, 과학연구조직, 성과상용화의 중요한 주체가 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우리가 늘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자연의 생생한 모습을 만나보는 자연의 신비 시간입니다.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종지의 탄수화물, 달콤함 뒤에 가려진 부담이란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당류는 한때 빠른 에너지 공급 원천으로 홍보되었으며 심지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널리 선전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당류가 인체 해로운지에 대한 논란과 의문이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단 음식을 좋아할까요? 당류는 인체에 있어서 신비로운 물질입니다. 아무리 많은 음식을 먹었어도 위는 항상 단 음식을 위해 더 많은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이 현상의 뒤에는 두 가지 핵심 요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당류의 중독성입니다. 당류는 뇌의 보상 중추에 작용하여 먹는 즉시 기분을 좋아지게 만듭니다. 당류 섭취량을 늘리고 섭취 빈도가 높아지면 당류에 대한 내성도 함께 강해져서 동일한 수준의 행복감을 다시 느끼기 위해서는 단 음식을 더 많고 더 자주 먹게 됩니다. 이때 단 음식 먹기를 멈추면 두통, 떨림 또는 감정 기복과 같은 금단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류를 좋아하는 두 번째 이유는 당류 섭취가 인슐린의 과다 분비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제대에 인슐린이 과다하면 시상하부가 렙틴을 인식하는 과정이 방해받게 됩니다. 렙틴은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내분비 호르몬으로서 뇌가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물질입니다. 따라서 뇌가 렙틴을 감지하지 못하면 몸이 굶고 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오존의 당분이 많은 탄산 음료를 마셨다면 이론적으로는 위가 이미 가득 찼겠지만 실제로 점심시간에는 오히려 식욕이 더 왕성해집니다. 이는 뇌가 우리의 몸이 굶주리고 있다고 오인하기 때문입니다. 당뇨 중독, 왜 이렇게 끊기 어려울까요? 아주 오래전 자연계 음식이 극히 드물었던 시절, 진화 과정을 통해 인류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활동량을 줄이고 남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하거나 커피를 마시는 것처럼 에너지 소모를 늘리는 일들은 오히려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반면에 굶주림처럼 에너지 소모를 줄이는 일은 기분을 나쁘게 만듭니다. 당류는 바로 후자에 속하는데 배고픔을 유발하고 졸음이 쏟아지게 하며 우울감을 불러옵니다. 당류를 끊은 지 한 주에서 두 주가 지나면 이런 부정적인 반응들은 점차 사라집니다. 단맛에 중독되면 끊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끊어나간다면 얻게 되는 좋은 점도 아주 많습니다. 당류를 멀리할수록 오히려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즉, 당류 섭취를 줄인다고 해서 행복감이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꾸준히 단 음식을 먹으면 우리의 뇌는 서서히 바뀌게 됩니다. 일반적인 양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강한 단맛을 찾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단맛이 주는 행복은 순간적일 뿐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단 음식에 길들여질수록 우리는 더 쉽게 피로를 느끼고 체중은 늘어나며 결국 전보다 더 우울해지고 맙니다. 더 무서운 점은 행복의 기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적은 양으로는 만족스럽지 않아 결국 더 많이, 더 달게 먹어야만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단맛에 의지하지 않게 되면 오히려 행복의 기준이 낮아져서 일상의 아주 사소한 순간에서도 깊은 만족과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 음식을 끊기로 마음먹으면 앞으로 달콤함 없이 지내할 날들이 너무나 무섭고 괴로울 것 같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막상 실천에 들어가 보면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 몸은 오히려 당류가 없는 생활에 쉽게 적응해 나갑니다. 점차 당류가 없을 때가 더 편안하고 좋다는 걸 깨닫게 되면 불안감과 집착도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식품 회사들은 일찍 어떤 제품이든 당류를 약간 첨가해도 소비자들의 중독성을 높여 꾸준히 좋은 판매량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것이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공식품의 약 80%가 당류를 함유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뇌는 예상되는 상황에 미리 대비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멀리 달려오는 차가 당신 앞에 10m에서 멈춘다 해도 순간적으로 심장이 빨리 뛰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음식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달콤한 음식을 비롯한 각종 식품 광고에 시달리다 보면 우리는 그것을 보지 않으려고 애쓸 수 있어도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맛있는 음식의 이미지만 보여도 우리 뇌는 인슐린 분비를 시작하여 마치 그 음식을 실제로 섭취한 것처럼 소화 준비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뇌가 단맛을 예측하면 이때 분비되는 인슐린의 량이 더 많아집니다. 이렇게 과도하게 분비된 인슐린은 공복감을 유발하고 포만 호르몬인 렙틴의 신호를 뇌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게

0: 일상 습관이 당뇨 끊기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운전을 시작할 때의 과정을 생각해 봅시다. 차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안전 벨트를 매고 시동을 거는 등 일련의 행동은 마치 사전에 설정해 놓은 자동 프로그램처럼 느껴집니다. 신경학자의 말에 따르면 일상의 습관은 뇌가 끊임없이 에너지를 절약할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형성된다고 합니다. 어제 출근이나 등교길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합니까? 아마 자세히 기억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뇌가 자동 모드로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일상적인 행동을 기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뇌는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실 음식 섭취도 우리의 음식 습관을 조용히 자동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유명 패스트푸드 체인점을 들 수 있는데요. 이 브랜드의 모든 매장이 비슷하게 생긴 이유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심지어 매장 내부의 진열대와 직원들의 고객 접대 방식까지 모두 똑같이 표준화하여 고객이 매번 방문할 때마다 똑같은 패턴의 식사 습관을 형성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이 반복될 때마다 우리 몸의 지방 조직은 마이엘린이라는 물질을 분비해 특정 뇨런을 둘러싸게 됩니다. 이는 업체들이 고객을 묶어두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도 이를 역리용해 우리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곤해서 요리하기 귀찮을 때 배달 음식을 시키면 시킬수록 우리는 이런 행동 패턴에 점점 더 익숙해지고 의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불량식품의 유혹을 자주 뿌리치다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점점 쉬워집니다. 직접 음식 재료를 사서 집에서 요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점점 요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짧아지고 실력은 늘어 자신이 만든 음식이 더 맛있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성취감과 만족감은 다음에 요리하기 귀찮을 때 오히려 직접 해먹고 싶다는 동기부여가 되어줍니다. 이에 과학자들은 당뇨 끊기를 결심한 이유가 무엇이든 당뇨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그 과정이 훨씬 수월해진다고 합니다. 자유, 당뇨, 첨가당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만성 대사성 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2021년 중국 주민 식이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인구가 섭취하는 자유 당뇨의 42.1%가 함당 음료와 요제품 음료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도시 주민들의 함당 음료 섭취가 다소 과다함을 시사합니다. 분석 결과 하루에 함당 음료를 한 병 더 마실 경우 성인의 체중이 4년 후 약 2kg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함당 음료와 요제품 음료를 끊거나 줄여도 도심구의 자유 당뇨 섭취량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당뇨 끊기에 도전해 봅시다. 먹지 않아 오늘보다 더 건강해진 당신의 모습이 웃으며 반겨줄 것입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선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홍길남 씨의 솔의 밥이란 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세기 70년대 초 내가 소학교를 다닐 때였다. 그때 나는 겨울 방학만 되면 조양천 외할머니네 집에 놀러 가곤 했는데 갈 때마다 외할머니가 해주는 소래밥을 먹었다. 특히 채칼로 친 무를 넣어 지은 소래밥은 그 맛이 별미였다. 다만 가마치가 붙지 않는 것이 요감이었다. 할머니, 가마치가 먹고 싶은데요. 어느 날 나는 참다 못해 말을 꺼냈다. 외할머니는 응답 대신 말없이 바가지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이윽고 바깥 삽장문이 삐걱하고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외할머니가 바가지에 옥수수 떡을 몇 개 담아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이웃집에서 가져온 옥수수 떡이라면서 먹고 싶으면 떡에 붙은 가마치를 떼어서 먹어보라는 것이었다. 나는 싫은 대로 옥수수 가마치를 조금 떼어 입에 넣어보았다. 맛이 없었다. 그 맛은 평강벌에서 자주 먹어보던 바삭바삭한 입살 가마치와는 비교도 안 되었다. 미안하구나. 쌀이 귀한 세월이어서. 외할머니는 생각에 잠기듯 하다가 후하고 길게 한숨을 내쉬더니 엽초를 말아 피우기 시작했다. 조선조 큰 가마에 가마치를 가득 붙여서 내 손자한테 주지 못하는 것이 못내 안타까웠던 모양이다. 멀멀 피어오르는 담배 연기는 잠깐 사이 방을 꽉 채웠다. 나는 외할머니의 말뜻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인구당 종량 배급을 타먹는 외할머니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쌀이 늘 모자라다나니 친척집에 놀러 다닐 때도 자기가 먹을 쌀을 지니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세월이었으니 말이다. 그해 방학에 외할머니네 집으로 놀러 갈 때 나는 입쌀 20여 근이 든 쌀자루를 요리 높게 메고 료로에 올랐다. 버스 타고 기차 타고 룡종 삼봉동 고개를 넘어 탈탈거리며 외할머니네 집에 당도했을 때 나의 몸은 온통 남투성이가 되었다. 교교한 달빛이 요리 창문으로 스며든 어느 날 저녁 외할머니는 나한테 20세기 30년대 이야기를 불쑥 들려주었다. 나의 엄마는 9.18 사변이 일어난 지 5년 만인 1936년에 화룡 시가지에서 태어났다. 동북이 일제 강점 당하면서 서민들은 입에 풀칠하기조차 오를 정도로 생활이 궁핍해졌다. 사람들은 부득불 요리 걸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외할머니네도 레위가 아니었다. 엄마가 태어난 지 석 달이 다 되는 어느 날, 봄철이라지만 맵잔 날씨가 지속되고 사나운 바람이 기승을 부렸다. 쌀이 없어 호박죽으로 대충 요기를 한 외할머니인지라 모유가 나오지 않아 엄마는 발버둥을 치며 우러댔다. 이 광경을 가슴 아프게 바라보던 외할아버지는 사자리를 편 구들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밖으로 싱하니 달려나갔다. 어딜 가요, 이 밤중에? 외할머니는 놀라서 물었다. 쌀 좀 구해볼까 해서. 외할아버지는 말끝을 흐린 채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렇게 집을 나간 외할아버지는 종무 소식이었고 쌀은커녕 사람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다. 하지만 외할머니는 정신을 바짝 차렸다. 배고파 울고 있는 어린 딸애를 살리기 위해 외할머니는 이를 악물고 동네방네로 쌀꾸러 다녔다. 그때로부터 시작한 것이 소래밥이었다. 쌀을 절약하기 위해 가마치가 붙지 않은 소래밥을 선택한 것이다. 생활이 좀 표인 후에도 외할머니는 습관적으로 줄곧 그 소래밥을 고집해왔다. 쌀은 흔하더라도 아껴 하느니라. 외할머니는 이렇게 당부하면서 나한테 조략에 관한 도리를 차근차근 깨우쳐 주었다. 외할머니가 들려준 조략 관련 도리에는
몇 가지 명언에 가까운 말들이 있었다. 이를테면 조략은 영광이고 랑비는 수치, 사람은 조략하며 곰수하게 살 때 더 빛이 나는 법 등 말들은 나의 기억 속에 깊이 아로새겨졌다. 1974년 내가 살던 화룡북구 성촌에는 나래 조략 호소 송신에 따라 조략 공약을 제정하고 매일이다시피 학생들더러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손눈하게 했다. 그때 북구 성촌은 조문 벼농사를 하는 고장이라 식량난에 쪼들리지 않았지만 조략을 제창하는 활동에는 남달리 적극적이었다. 조략 공약 선전대에 편입된 나는 기타 학생들과 함께 조략마다 집집을 돌아다니며 조략 공약을 읽어드렸다. 우리는 문을 떼고 집안에 척 들어선 후 방바닥에 선 채로 조략 공약을 높은 소리로 읽어드렸다. 그 집 식구들은 하던 일을 그만두고 지호는 식사를 하다가도 수저를 손에 쥔 채 우리의 랑독을 열심히 들어주었다. 조략 공약 가운데는 친척집을 방문할 때에는 반드시 자기가 먹을 만큼의 쌀을 지니고 가야 한다라는 조목이 있었는데 그 조목을 읽을 때면 사람마다 머리를 끄덕이곤 했다. 신난 나는 조략 공약을 다 읽은 후 스스로 쌀은 흔하더라도 아껴야 하느니라라는 외할머니의 당부를 보충하고 가마치가 붙지 않은 소래밥을 추천했으며 채칼로 친 무를 넣어 지은 소래밥은 별맛이라는 세부까지 보원했다. 과연 다음 날 마을의 여러 집들에서 무를 넣은 소래밥을 해먹었다. 나의 소래밥 추천이 효과를 본 것이었다. 그런데 교실에서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바로 소래밥을 먹은 애들이 줄방귀를 뀌어대면서 풍긴 지독한 냄새였다. 하지만 애들은 코를 싸지고 희쭉희쭉 웃어댈 뿐 그 누구도 아른채하지 않았다. 소래밥은 전기 밥가마가 없던 시대의 산물로서 근검절약의 상징이다. 전기 밥가마가 보급된 지금은 소래밥을 찾아보기 힘들지만 우리 집에서는 아직도 외할머니가 발명해낸 그 소래밥을 가끔씩 해먹는다. 채칼로 친 무를 넣고 지은 그 소래밥 말이다. 거기에 참깨 기름까지 도방울 떨어뜨리면 그 맛이 초나제일이다. 나는 곱돌밥의 원조도 혹시 소래밥이 아닐까고 추측해본다. 입살, 조, 보리살에 감자나 무, 그리고 송이버섯까지 넣고 지은 곱돌밥은 분명 소래밥에서 따온 비법일 것이다. 요즘엔 소래 닭곰까지 나와 전국에 배송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왜 할머니와 같은 조선족 여성들이 만들어낸 소래밥은 쌀을 조략할 수도 있고 구미를 돋굴 수도 있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음식 영역의 위대한 발명이 아닐 수 없다. 쌀은 흔하더라도 아껴야 하느니라. 80세 고령에도 채머리를 흔들며 나무밥 추걱으로 소래밥을 푸며 되뇌던 외할머니의 그 간곡한 당부, 그 명언이 아직도 나의 귓전에 들려오는 듯하다. 그 명언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지켜야 할 기본 생활 준칙임에 틀림없다. 순간 또 소래밥이 먹고 싶어진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종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파부침솔입니다. 깨질파의 가마솥부, 가란질침, 배 손으로 풀이되는 파부침솔은 모든 것을 헤아리지 않고 끝까지 해낼 교리를 다짐을 비유한 말로 필사적으로 싸울 결심을 다지다, 사생 결단하다, 마지막 시도를 하다 등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럼 그 요래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진나라 말에 민종들은 끊임없이 봉기를 일으켜 진나라의 복종에 저항했습니다. 진나라는 수십만 명의 대군을 출병시켜 진나라를 반대하는 조나라 군대를 고록성, 오늘날의 하북성 경내에서 포위했습니다. 그러자 조나라를 도우려던 다른 나라의 군사들이 진나라 군대의 막강한 진홍을 보고는 모두 황급히 병영으로 숨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남쪽에서 무장을 하고 진나라를 반대하던 초나라의 희망을 걸게 되었습니다. 초나라 왕은 송리를 사령관으로, 항우를 부사령관으로 임명하고 고록을 지원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행군 도중에 송이는 군사들에게 멈추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한 번 멈춘 것이 거의 한 달 반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당시 날씨는 매우 추웠고 큰 비까지 내렸는데 군사들은 의복과 식량이 부족하여 추위에 떨고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군사들은 모두 송이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용감하고 싸움을 잘하기로 소문한 장군 항우는 송이를 찾아가 왜 서둘러 달려가 조나라 군대를 지원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송이는 현재 진나라 군대는 너무나 막강하기 때문에 먼저 조나라 군대와 전쟁을 벌이도록 하여 그들의 힘을 빼야 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진나라 군대를 공격한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단단한 갑옷을 걸치고 손에 날카로운 무기를 들고 적과 필사적으로 싸우는 일은 제가 그대보다 못할 것이라지만 책략을 세우는 일에서는 당신이 저만 못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성인은 자신의 지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모두 사형에 처할 것이라는 군령을 내렸습니다. 항우는 성리의 이러한 방법에 분개한 나머지 장수와 군사들에게 만약 진나라 군대가 조나라 군대를 격파한다면 그 힘이 한층 더 강해질 것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찌 다시 그들을 못 지를 수 있겠는가. 더욱이 우리 초나라의 운명은 이번 대결에서 결정될 판인데도 지금 송이는 반대로 진나라 군대를 공격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여러분은 식량이 부족하여 굶주리고 있는데 송이는 여전히 배불리 먹고 실컷 마셔 대고 있다. 지금 우리는 이란 사람이 필요치 않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항우는 아침에 송이를 만나는 기회를 이용하여 송이를 죽여버리고는 이를 마치 조나라 왕의 명령인 것처럼 전하며 모든 군사들에게 송이가 우리 초나라를 배반하려고 획책했기 때문에 왕께서 그를 처형하라는 밀명을 내리셨다라고 했습니다. 초나라 왕도 나중에 이 일을 알았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어 항우를 신임 사령관으로 임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군대 지휘권을 차지한 항우는 곧장 조나라를 지원하러 떠났습니다. 그는 군사들이 모두 강을 건너기를 기다렸다가 모든 배에 구멍을 뚫어 침몰시키고 밥을 지는 솥마저도 모두 깨버리고 주위의 집들도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러고는 군사들에게 3일분의 식량만 나눠줬습니다. 항우는 모든 군사들에게 만약 이번 전쟁에서 실패하면 더 이상 물러설 길이 없다. 필사적으로 싸워 진나라 군대를 격파해야만 살아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패도 없고 밥을 지어 먹을 손마저 없었으므로
군사들은 결사적으로 싸울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과연 군사들은 출전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적진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이렇게 9번을 싸우는 동안 진나라의 주력 부대는 괴멸되고 이를 계기로 항운은 제장의 맹주가 되었습니다. 바보 침손이라는 고사성우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요래했으며 모든 대가를 아끼지 않고 어떤 일을 성취하겠다는 위대한 결심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결코 뒤돌아보지 않음을 비유한 말입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중공중앙정치국이 회의를 열고 홍수 감음 대처 사업을 연구하고 포치했습니다.
0: 제13기 탐구 잡지가 습금평 총석에 중요한 글 조유록식 현 당위원회 서기가 퇴자를 재발표했습니다.
1: 습근평 국가주석과 세이셸 해미니의 대통령이 양국 수교 50주년을 경축해 서로 축전을 보냈습니다.
0: 복경 시간으로 7월 1일 새벽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노르웨이 팀이 2-1로 코트디부아르 팀을 노리고 28년 만에 16강에 진출했습니다.
1: 보도에 이어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시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중공장 총치국이 6월 30일 회를 열고 홍수 감음 대처 사업을 연구하고 부치했습니다. 중공장 습금평 총수기가 회를 주재했습니다. 회는 올해 주요 홍수 단계 우리나라의 극단적 날씨와 기후 사건이 여전히 비교적 많고 감음과 침수 현상이 모두 심각하기에 각지 각 관련 부문은 사상 인식을 제거하고 최저선 사유, 국한 사유를 수립하고 다지며 홍수 감음 방지, 태풍 방지에 착안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홍수 감음 방지, 긴급 구조에 관한 집안 사업에 진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회는 인민의 생명 안전을 시종 첫자리에 두고 감축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며 제때 과단성 있게 조직하고 인원 대피와 위험 부담 해소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사상자와 부상자가 규모적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엄밀히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큰 강과 하천, 큰 호수의 홍수 방지와 안전을 확보하고 강과 호수의 방류 공간에 대한 관리 통제를 전면 강화해야 합니다. 감음과 침수 현상이 급전할 수 있는 위험 부담을 깊이 중시하고 홍수 방지와 감음 대처를 병행하며 수원에 대한 통일적 관리와 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중대한 기초시설과 건설 중인 공사의 홍수 방지와 안전을 확보하고 잠재적 위험 부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며 농업 기반 시설에 대한 방어를 강화해야 합니다. 회는 긴급 보수와 구원, 구조 작업을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진행하고 용량, 장비, 물자를 잘 준비하며 통일적 포치와 예비 포치를 강화해 극단성 상황에 관한 구조 능력을 제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해 구조 사업에 진력하고 홍수 피해 군중의 기본 생활을 착실하게 보장해야 합니다. 자원을 기층에 기울이고 힘을 일선에 돌리는 것을 견제하고 기층의 홍수 방지와 재해 감소, 구조 능력을 힘써 향상시켜야 합니다. 회는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는 당정의 결측과 포치를 참답게 관찰 실시하고 홍수 방지와 과음 대처 책임제를 엄격히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국가 홍수 방지 감음 대처 총지휘부는 통일적 조율, 지휘를 강화하고 각 관련 부문은 직책과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각급 지도 간부들은 올바른 지적관을 확고히 수립하고 실천하며 당직을 강화하고 앞장에 서서 지휘하며 대중을 조직하고 동원해 재해 방지, 피해 감소, 재해 구조 등 재반 사업에 진력해야 합니다. 기총 당 조직과 광범한 당원 간부들은 전투 보루 역할과 선봉 모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홍수 방지와 감음 대처, 긴급 구조 일선에서 중임을 짊어지고 과감히 앞장에 서서 인민 대중의 생명 재산 안전과 사회 안정을 힘있게 수호해야 합니다. 회는 기타 사항도 연구했습니다.
1: 7월 1일에 출판한 제13기 탐구 잡지가 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의 중요한 글 초유록식 현 당위원회 서기가 되자를 재발표했습니다. 이는 습근평 총서기가 2015년 1월 12일 중앙당학교 현 당위원회 서기 연수반 수강생 좌담회에서 한 연설입니다. 글은 우리 당의 조직 구조와 국가 정권 구조에서 현급은 상하를 이어주는 관건적 고리이며 경제발전, 민생보장, 안정수호, 국가의 장기적 안정을 촉진하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 당위원회는 우리 당의 집권과 국가 발전에 있어 일선 지휘부이고 현 당위원회 서기는 일선 총지휘자입니다. 초유록 동지는 현 당위원회 서기의 본보기이며 현 당위원회 서기라면

0: 반드시 초유록식 현 당위원회 서기가 되어야 합니다. 글은 현 당위원회 서기직에 능하자면 시종 마음속에 당이 있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당에 대한 충성은 현 당위원회 서기에 대한 중요한 기준입니다. 정치 방향을 바로잡고 정치 교류를 엄수하며 자각적으로 당의 영도를 견지하고 당조항과의 일치성을 유지하며 당조항의 권위를 수호해야 합니다. 반드시 마음속에 항상 인민을 두어야 합니다. 기층의 대중을 직접 마주하는 지도 간부로서 현 당위원회 서기는 반드시 대중을 염두에 두고 인민을 위해 실리를 도모해야 합니다. 반드시 올바른 지적관을 수립하고 인민이 가장 관심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리익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 진력해야 합니다. 시종 책임감을 강조해야 합니다. 드높은 투지와 열성으로 일에 전념하고 관리직에 있는 한 인민의 실리를 도모해야 합니다. 권력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앞장에 서서 민주 집중제를 관철하며 법을 배우고 따르며 지키고 리용하는 모범이 되고 자신에 대해 엄격히 요구하며 성실하고 청렴하고 당당한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1: 석권평 국가수석과 세유철 해민이의 대통령이 6월 30일 량국 수교 50주년을 경축해 서로 축전을 보냈습니다. 습검평 주석은 수교 50년 내 양국은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시종 서로 신뢰하고 상부 상조했으며 양국 간 친선은 반석처럼 견고하다고 비유했습니다. 쌍방이 수교 때의 초심을 견지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동행한다면 양국 관계의 전면 태로는 갈수록 넓어질 것이고 쌍무 협력의 전망은 더 밝을 것이라고 곱게 믿습니다. 나는 양국 관계 발전을 깊이 중시하며 해민의 대통령과 함께 수교 50주년을 새로운 기점으로 삼고 전통적 친선을 이어가고 일대일로 공동건설과 중국아프리카 협력론단 등 기틀 내에서 호혜 협력을 심화하고 공동발전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양국 간 전략 동반자 관계가 끊임없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도록 인도하고 양국 민중의 더 나은 복지를 도모할 것입니다. 해민이의 대통령은 수교 50년 내 양국 관계는 상호 존중, 상호 신임과 공동 발전을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발전했다며 중국은 시종 쉐이셸의 소중한 동반자라고 비유했습니다. 중국은 쉐이셸의 민생 복지와 국가 발전 목표를 위해 많은 지지를 제공했습니다. 쉐이셸은 한계 중국 원칙을 확고히 관철하고 일대일로 공동 건설과 중국 아프리카 협력론단의 기틀 내에서 계속 협력을 강화하며 양국 관계를 지속적으로 심할 것입니다.
0: 나라를 다스리려면 반드시 먼저 당을 다스려야 합니다. 당이 흥해야 나라가 강성할 수 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중국식 현대화는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는 사회주의 현대화이며 대당 특유의 난제를 해결한다는 명석함과 확고함을 유지하고 당을 더욱 견강하고 힘있게 건설해야만 중국식 현대화가 파도를 가르며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은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역사적 행정에 관계되고 당과 국가의 전도와 운명에 관계되며 당의 장기적 집권과 국가의 장기적 안정에 관계되는 전략적 견지에서 당이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며 당을 견강하게 건설할 때 관한 일련의 새로운 리념, 새로운 사상, 새로운 전략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신시대 당 건설과 새로운 위대한 공정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전 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합 인솔해 분발 정진하면서 중국식 현대화를 통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에 즈음해 당원마다 상해에 위치한 중국 공산당 제1차 전국 대표대회 유적지 기념관을 찾아 당 창건사를 돌아보고 입당 선서를 되새겼습니다. 상해에 위치한 중국 공산당 제1차 전국 대표대회 유적지 가흥 남호 홍서는 중국 공산당이 꿈을 향해 출항한 곳입니다. 2017년 10월 19차 당대회가 폐막한 후 습근평 총서기는 중공조항 정치국 상무위원들을 인수했습니다.

0: 돌에 상해에 위치한 중국 공산당 제1차 전국 대표대회 유적지와 절강성 가흥 남호 홍선을 참배하고 사업 발전은 영원히 끝이 없고 공산주의자의 초심은 영원히 개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직 초심을 명기해야만 역사와 선인들이 마음을 놓을 수 있고 민심과 시대를 쟁취할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용감하게 앞으로 매진할 수 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아야 원만한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탄생에서부터 중국 인민의 행복을 도모하고 중화민족의 부흥을 도모하는 것을 자신의 초심과 사명으로 삼아왔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전국 인민을 단합 인솔해 초요사회를 전면 건설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로운 로정에 나서기까지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황은 시종 초심을 견지하고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인솔해 중국 특색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했습니다. 2021년 2월에 열린 전국 빈곤해탈 공략전 총화표창대회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하다시피 비할 바 없이 강한 지도력, 조직력, 집행력을 갖고 있는 중국 공산당은 인민을 단합 인솔해 난관을 공략하고 개척 정진하는 가장 믿음직한 지도 역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사무를 잘하는 관건은 당에 있습니다.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황은 장기적으로 집권할 수 있는 어떤 막스주의 정당을 건설하고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하는 중대한 시대적 과제를 둘러싸고 일련의 새로운 리념, 새로운 사상, 새로운 전략을 제기하고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형성했습니다. 주황 당사문헌연구원 제1연구부 주임 왕옥강은 습근평 당건설 사상은 신시대 당건설의 중대한 이론과 실천 문제를 과학적으로 대답했으며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고 당의 선진성과 순결성을 유지하며 당의 장기적 집권 지위를 다지고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방대한 역량을 더욱 광범위하게 결집시키는 데 있어 중대하고 심원한 의의를 갖는다고 표했습니다. 습근평 당건설 사상의 과학적 인도하에 정치 건설을 통령으로 삼고 전당 상하가 강철로 뭉치며 당의 혁신 이론으로 심신을 다졌습니다. 전당은 선호하여 일련의 학습 교양을 전개하고 상시화, 제도화, 체계화를 통해 당을 관리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새로운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전당에서 전개하고 있는 올바른 지적관 수립 실천 학습 교양에서 각지 각 부문은 대중이 봉착한 문제를 둘러싸고 실무적 자세로 학습 교양 성과를 사업의 실효성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련영성 안산시 립산구 당위원회 조직부 부장 두문빈은 당의 혁신 이론으로 심신을 다지고 교양 혁신을 풍부히 하며 광범위한 당원들이 깊이 있게 학습하고 실천하도록 지속적으로 인도함으로써 이론 학습 성과를 직책 리행과 책임 관철의 내생 동력으로 전환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조직 건설의 질을 높이고 집권 기반을 다지고 작품 건설을 심화해 파랑 교정이 뿌리를 내리도록 추진했습니다. 규율 건설을 엄격히 하고 규제를 전면 강화하며 부패 척결 투쟁을 심화하고 세 가지 부패 척결을 일괄해 추진했습니다. 주황에서 기층까지 중국 공산당은 혁명적 단련을 통해 더욱 건강해졌습니다. 섬서성 동천시 신구 함풍로 가두 금원 지역사회 당위원회 서기 왕몽진은 격자화 봉사를 세분화하고 주민의 요구를 수집하고 해결함으로써 당 건설 사업 성과를 문제 해결과 민생 혜택, 구체적 행동에 재현시키고 정밀화 관리로 대중들의 행복한 생활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말리를 달려도 초심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습근평 당건설 사상의 인도하에 중국 공산당은 통일된 사상, 확고한 의지, 조률적 행동, 강대한 전투력으로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긴밀히 단합해 신시대 훌륭한 답안을 작성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기 위해 용감하게 앞으로 매진할 것입니다.
1: 중앙 텔레비전 방송국이 6월 30일 습금평 당권설 사상의 지도 아래 새 시험의 길을 힘차게 걸어나가자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열렬히 축하한다라는 제목의 속평을 발송했습니다.
0: 국무원 리강 총리가 최근 국무원 령에 서명하고 퇴역군인 취업 창업 촉진 조례를 발표했습니다. 총 6장 48조로 구성된 이 조례는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첫째, 총체적 요구를 명확히 했습니다. 보편적 혜택과 특별 대우를 겹치는 원칙을 견지하고 정부 추진, 시장 인도, 사회 지지를 결합한 방식으로 퇴역 군인의 취업과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합니다. 둘째, 교육 강습 정책을 확정했습니다. 퇴역 군인이 국가 교육 시험에 참가하거나 학력 교육을 받을 때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우대와 지원 정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셋째, 취업 우대 조치를 보완했습니다. 기관, 군중, 단체, 조직, 사업 단위, 국유 기업에서 인력을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퇴역 군인의 연령과 학력 조건에 대해 적당히 돌보고 동등한 조건에서 퇴역 군인을 우선적으로 선발 채용합니다. 각지는 현역 복무 만 5년인 대학 졸업 퇴역 군인을 대상으로 일정수의 기층 공무원 직위를 설치해 선발합니다. 빈곤 지역과 변방 지역의 현향 사업 단위 채용, 국가 종합 소방 구조대 소방원 등 특수 직위를 선발할 때 퇴역 군인에 대한 우대 정책을 명확히 했습니다. 넷째, 창업 지원 조치를 최적화했습니다. 창업하는 퇴역 군인에 대해 세금, 금융, 신용 등 지원 정책을 제공합니다.
1: 한중 국가 부주석이 6월 30일 북경에서 사우디아라비아 페샬 외교 대신을 접견했습니다. 한중 부주석은 양국 최고 지도자의 전략적 인솔 아래 최근 연간 양국 관계가 량완 발전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올해는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습권평 주석과 모험에도 왕체자 김 수상이 올 4월 통화하고 양국 관계를 심화하고 중동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할 때 대해 중요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양국 지도자의 중요한 공감대를 관찰하고 정치적 상호신뢰를 심화하며 고위층 교류를 강화하고 실무적 협력을 확대해 양국 관계가 새로운 진전을 가져오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글로벌 남방 국가인 양국은 소통과 조류를 강화하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진력해야 합니다. 페샬 외교 대신은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전례 없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계 중국 원칙을 드팀없이 견제하고 중국과 함께 양국 관계를 깊이 있게 발전시킬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쌍방은 다자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함께 촉진할 것입니다.
0: 중앙조직부 최신 당내 통계 수치에 따르면 2025년 말까지 중국 공산당 당원 수가 전년 대비 101만 5천 명 증가한 1억 128만 6천 명, 기층 당 조직은 전년 대비 18만 1천 개 증가한 543만 1천 개입니다. 당원 총수가 적당하게 증가했습니다. 당원 총수가 전년 대비 1% 증가하고 연간 신규 당원 수가 208만 6천 명이었습니다. 그중 생산과 사업 일선에 있는 당원 수가 107만 2천 명, 당원 총수의 51.4%를 점했습니다. 그리고 전문 대학 이상 학력을 가진 당원 수는 114만 3천 명, 당원 총수의 54.8%를 점하고 35세 이하 당원 수가 175만 3천 명, 당원 총수의 84%를 점했습니다. 당원에 대한 교육 관리를 부단히 강화했습니다. 각급 당 조직은 당주왕의 결책과 포치를 단호히 관철 실시하고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으로 당원들의 사상과 심신을 무장시켰습니다. 주왕 파랑규정 정신 관철학습 교양을 참답게 조직하고 당원에 대한 교육과 강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연간 강습 인원이 전년 대비 3.7% 증가했습니다. 현급 이상 당위원회는 기층 당조직 서기 498만 7천 명에 대해 전일제 강습을 진행했습니다.
1: 각지에서 다채로운 주제 행사를 통해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경축했습니다.

0: 국학재서 6월 30일 신입 당원 집단 선소식과 당일 주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귀주 준희시에서 신입 당원 48명이 준희회의 기념관에서 당기를 향해 선수한 후 전시물을 관람하면서 혁명선열의 순간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산동 독주에서 신입 당원 대표 100여 명이 장엄한 선소식을 진행했습니다. 령아 회족자치구 고원시에서 당원 100여 명이 장대보 홍군장정 함류 기념원을 찾아 입당 서약을 되새기고 기념관을 참관하면서 혁명 전통을 이어받고 위대한 장정 정신을 전승했습니다. 전국 각지 홍색 관광지는 참관 학습 성수기를 맞이했습니다. 광동성 광주시 농민운동 강습소 기념관에서 성화 출발 문물 전시가 한창입니다. 전시품 118점은 농민운동 강습소 수강생들이 학문을 닫고 전쟁의 시련을 겪으며 새 중국 건설에 뛰어든 감동적 이야기를 담아냈습니다. 북경시는 6월 30일 각성의 로종도시 홍색문화 탐방 코스를 내놓았습니다. 홍색문화 코스는 북대홍루, 진성릉, 편집부 예터, 전남문 광장 등 홍색 랜드마크와 륙사문화 유적지를 연결시켜 험난한 길을 걸으며 새 중국을 일도시온 중국 공산당의 위대한 역사를 조명했습니다. 7일 당 창건일을 앞두고 전국 각 부대는 다양한 주제로 당 창건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장병들은 초심과 사명을 명기하고 책임감을 다지며 새로운 강군 로중에서 힘과 마음을 응집해 과감히 분발, 정진하려다고 다짐했습니다.
1: 총 길이가 1956km에 달하는 청장 절도는 청해 선영과 서장 라싸를 이어놓는 절도입니다. 2006년 7월 1일 골무드 라싸 구간을 개통하면서 서장에 철도가 없던 역사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올 7월 1일은 청장 철도 개통 20주년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세계에서 해발고가 가장 높고 길이가 가장 긴 이 고원 철도가 수송한 여객은 연인수로 1억 400만 명, 화물은 8억 2,400만 톤에 달했습니다. 청장 철도는 이미 설상 고원의 행복의 길, 단결의 길, 치부의 길로 부상했습니다. 올해 53세인 리건명은 2006년 청장 철도 개통 당시 청 1호 열차를 운전한 기관사입니다. 20년 전에 오늘 리건명은 라싸로 향발하는 청장 철도에 첫 기적 소리를 울렸습니다. 리건명은 당시 열차를 운전해 라싸에 도착했을 때 멀리 역 광장에서 나부끼는 하다를 본 전경을 떠올리면서 평생 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총 길이가 1956km인 청장 철도의 경우 평균 해발고가 4000m 이상인 구간이 960km, 동토층 구간이 550km입니다. 중국 철도 제1 감측 설계원 그룹 유한회사 청장 철도 동토 전문가 류쟁평은 청장 고원 오지의 동토대를 보호하는 설계 원칙에 따라 기반을 주동적으로 냉각시켜 동토 냉각 상태를 유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년 동안 청장 철도는 설비 승격과 디지털 지능화 전환을 부단히 추진했습니다. 고원 열차의 산소 공급 시스템에서 국산 대출력 기관차까지 오늘날 복흥호 고속 열차도 청장 고원을 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싸 닝츠 철도 복흥호 고원 복합 동력 열차 기관사 진영강은 내연 기관차에서 복흥호까지 열차 속도가 빨라지고 예전에 전기화 철도가 없었던 서장은 현재 철도를 보유했을 뿐만 아니라 탑승 환경도 크게 개선됐다고 말했습니다. 청장 철도 개통은 고원 특산물 산업의 유통 문제를 철저히 해결했습니다. 선영시에 위치한 구형 동충하초 시장은 20년 전에 산발적 거래에서 지금의 전국 최대 동충하초 집산지로 성장했습니다. 거래상 마 선생은 철도를 개통하면서 관객이 많이 늘었다며 동충하초, 소고기 육포, 구기자 등 지역 특산물 판매가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06년 청장 철도 개통 초기 서장 전역의 수출입 화물량은 36만 톤에 불과했으나 2025년에 831만 톤으로 급증했습니다. 서장자치구 발전개혁위원회 국민경제와 체제개혁종합처 처장 로건비는 철도라는 힘을 빌어 서장자치구는 14차 5개년 계획기간 지역 생산총액이 연이어 1천억 원 규모를 넘었고 현재는 3천억 원을 돌파했으며 연평균 성장률이 6.3%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0: 공문 보도 판공실이 6월 30일 소식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교통운수부에 따르면 2025년 우리나라 수로 화물 운송 물동량이 15조 톤 킬로미터에 달해 종합교통운수체계에서 점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환발의 장강삼각주, 광동향강오문 등 3대 세계급 항구 클러스터를 기본적으로 형성했습니다. 우리나라 국제해운 규모는 글로벌 해운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2025년 항구의 물동량은 183억 톤, 컨테이너는 3억 5,400만 개로서 모두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세계 항구 물동량 순위에서 상위 10위권에 든 중국 항구가 8개, 컨테이너 물동량 순위에서 상위 10위권에 든 중국 항구가 6개입니다.
1: 국가통계국과 중국물류구매연합회가 6월 30일 발표한 데 따르면 올 6월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전달 대비 0.3%포인트 상승한 50.3%를 기록하면서 연 4개월째 50% 이상 수준을 유지했으며 제조업의 발전 동력은 계속해 증강하고 있습니다. 주요 항목별 지수를 보면 생산과 수요가 모두 빠른 확장세를 보였습니다. 6개 네트워크 건설과 새 라운드 대규모 설비 갱신과 소비품 신구 교체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중대 공정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가동했습니다. 한편 소비자 시장이 호조세를 보이고 제조업 시장의 수요가 개선되고 신규 주문 지수가 51.2%를 기록하면서 확장 구간으로 복귀했습니다.
0: 국내에서 7월 1일부터 식용유, 조미료 등 5대 류형의 중점 액체 식품 비포장 운송에 대해 운송 허가증 제도를 시행합니다. 도로 화물 운송 경영자는 법에 따라 허가증을 취득해야 용업이 가능하고 관련 탱크 용기는 식품 전용 표식을 도색해야 합니다. 그리고 액체 식품의 인도와 운송, 하역 등 전 과정에 대해 추적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1: 단강구 저수지 상류 주요 수질 오염 물질 배출 통제 기준이 일전에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국가 표준 형식으로 제

0: 장인 인재 420명을 초청 선발합니다. 이번 선발은 디지털 스마트 전환 제조업과 신흥산업, 미래산업에 착안하며 국가중대공정, 산업사슬 주도기업, 선두기업, 전문화, 정밀화, 특색화, 혁신화 소기업을 상대로 기능 인재를 모집합니다.
1: 베네수엘라 전국 대표대회 호르헤 로드리게스 주석이 6월 30일 강진으로 인해 이미 1943명이 숨지고 1만 571명이 다치고 2만 8,380명이 의료기관과 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0: 러시아 연방정부 미슈스틴 총리가 6월 30일 정부령에 서명하고 라트비아, 핀란드, 에스토니아와 접한 일부 동상구를 폐쇄했습니다. 관련 동상구는 7월 1일부터 인원과 차량, 상품, 화물의 통행을 임시 중단합니다.
1: 복경 시간으로 7월 1일 새벽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노르웨이 팀이 2-1로 코트디부아르 팀을 누르고 28년 만에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노르웨이 팀의 다음 상대는 브라질 팀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박민걸, 김홍아였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첫 점재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최울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계열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병이 좋아하는 정보를 보내드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세이셸 관광문화부 번스타인 장관이 세이셸과 중국 간 협력의 다음 50년이 기대할 만하다고 말한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차드 지원 중국의 물공급 프로젝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1: 계열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병이 좋아하는 정보. 오늘은 제2부 대붕이 구만리 상공에 힘차게 날아오르다 당의령도 편 두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5: 인생 천지 사이에서 먼 길에는 평탄함과 험난함이 함께할 것이다. 방금 강진 선생님의 경전 해석은 우리 당이 고대 성현들로부터 난관을 극복하는 삶의 지혜와 국정운영의 훌륭한 전통을 끊임없이 배웠기에 백년 투쟁 속에서 다양한 위험 부담과 시련을 이겨내고 기세 드높게 부단히 전진할 수 있었음을 충분히 설명해줍니다. 계속하여 무엇 때문에 당의 령도를 견지해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의 령도는 역사적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근대 이래 5천여 년의 찬란한 문명을 창조한 중화민족은 심각한 재난을 겪었습니다. 바로 이런 역사적 상황 속에서 중국 공산당이 탄생하였고 끊임없이 발전, 장대해졌습니다. 역사는 무엇을 선택할까요? 역사는 광명을 선택하고 정의를 선택하며 희망을 선택합니다. 역사는 결국 중국 공산당을 선택했습니다. 당의 령도를 견지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당의 령도가 인민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공산당이 없으면 세중국도 없습니다. 중국 대지에서 70년 넘게 전해져 내려온 이 노래는 전국인민의 마음을 노래했을 뿐만 아니라 깊은 역사적 배경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함께 혁명선결 류국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48년 4월 류국지 열사는 배신자의 밀고로 체포되어 존경 사제동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각 측의 노력 끝에 국민당 당국은 그를 석방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신문에 탈당 성명을 게재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생사 존망의 갈림길에서 류국지는 국민당 당국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세순국 창건 전야 국민당에 의해 사형장으로 압송되는 길에서 류국지 열사는 옥중에서 쓴 취의시를 큰 소리로 읊었습니다. 들으라, 춘뢰처럼 들려오는 것은 인민해방군의 포성이다. 인민은 해방되고 인민은 승리했다. 우리는 당의 영예를 더럽히지 않았다. 우리는 부끄럼 없이 죽음을 택했다. 100여년 내 인민은 중국 공산당을 선택하였고 중국 공산당도 인민의 선택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100여년의 분투와 비약은 한편의 불후의 서사시로 이미 조국의 모든 산과 강 그리고 중국인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100여년의 거대한 변화는 한 폭의 눈부신 그림이라 하겠습니다. 도시마다 마을마다 몰라보게 변했습니다. 거대한 변화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사와 현실은 중국 공산당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 위협을 영도하는 핵심 역량이며 폭풍우가 몰아칠 때 전체 인민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주축임을 충분히 증명해 주었습니다. 당의 영도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가장 큰 우월성입니다. 이어 우리는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당의 영도를 견지하는 것은 어떤 중요한 의의가 있는지 총서기의 중요한 논술을 들어보겠습니다.

0: 一饮其纲，万木皆章。党的十八大以来，我们全力推进党的政治建设，健全维护党中央权威和集中统一领导的各项制度，党的团结统一更加巩固。
1: 그물에 줄 하나 당기니 만목이 펼쳐진다 하던 식구는 2021년 2월 20일 습근평 총서기가 당사학습교육동원대회에서 간 연설에서 인용한 전고입니다. 출처는 여시춘추입니다. 여기서 줄은 그물의 큰 줄을 의미하고 목은 그물 코를 의미합니다. 이 말의 뜻은 그물에 큰 줄을 당기면 그물 코들이 모두 펼쳐진다는 뜻입니다. 후에는 사자성어 강거목장으로 요약돼 일을 할 때 관건을 잘 잡고 관건으로 모든 세부와 전반적인 업무를 이끌어야 함을 비유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우수한 영도력은 모두 실천 속에서 연마된 것입니다. 대운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성현입니다. 사기에 따르면 요제 때 백성들이 홍수 피해 시달렸다고 합니다. 요는 홍수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찾았고 결국 곤을 임명해 홍수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9년이 지났지만 곤은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고 홍수도 퇴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인재를 구해야 했고 순을 천자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임명했고 순은 곤을 우산으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곤은 나중에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순은 다시 곤의 아들 우를 추대했습니다. 결국 대우는 백성들을 이끌고 천하의 수토를 다스렸습니다. 우는 부친 곤이 홍수를 다스리는 데 실패해 벌을 받는 것을 슬퍼했습니다. 하여 고심 끝에 아버지가 물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홍수를 다스린 교훈을 받아들여 마금을 소통으로 교체했습니다. 요점은 수로를 뚫어 물이 순조롭게 동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우는 물을 다스리는 과정에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는 먹줄, 자 등 다양한 도구를 가지고 직접 높은 산과 강을 측량했고 산세에 따라 나무를 베 도로 표지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다양한 도구를 만들어 평지를 걸을 때는 차를 탔고 물길을 갈 때는 배를 탔으며 진흙밭을 걸을 때는 나무 썰매를 사용했고 산을 오를 때는 접지력이 좋은 신발을 신었습니다. 10여 년간 대우의 간곡한 관리 끝에 구주의 하천이 모두 뚫렸고 사방의 제후들이 잇따라 조공하러 왔습니다. 국토는 동쪽으로 바닷까지 뻗었고 서쪽으로 사막까지 이어졌으며 북방에서 남방으로 천자의 명성과 위엄이 사방에 퍼지게 됐습니다. 하여 순제는 대우에게 현규를 하사하여 온 세상 사람들에게 대우의 치수 공로를 알렸습니다. 대우의 치수는 우리에게 두 가지 계시를 줍니다. 첫째, 백성들은 행복하고 안정된 생활을 필요로 한다는 점입니다. 홍수재해를 다스리는 것은 곧 천하 안정의 강입니다. 둘째는 치수 자체도 강거목장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주차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일까요? 여기에는 모두 리치가 있습니다. 대우는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원리에 순응해 막힘을 소통으로 바꿨고 물 관리의 전반적인 핵심을 파악해 몇 세대 사람들을 괴롭혔던 수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중국 고대 사회에서는 농업을 영원한 근간으로 중시해왔습니다. 수천 년 동안 지속된 홍수 피해 문제는 바로 소통이라는 총체적인 원리에 의존해 해결해야 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그물에 줄 하나 당기면 만목이 펼쳐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전당을 교육 인도에 마치 대우가 물을 다스렸듯이 문제 핵심을 잡고 실천해서 자신의 지도력을 강화하도록 교육하고 지도해야 하며 강거목장을 통해 전당에 하나로 뭉치고 일심협력해 힘을 한 골수로 써야 함을 의미합니다.
2: 병어근인 습근병이 좋아하는 전고 제2부 대붕이 구만리 상공에 힘차게 날아오르다 당의령도편 두 번째 부분 보내드렸습니다.
3: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유스투두 코너 이어집니다.
1: 뉴스 초장.
0: 오늘 AI로 해설해 드리는 뉴스 초석 시간에는 세이셸 관광문화부 번스타인 장관이 세이셸과 중국 간 협력의 다음 50년이 기대할 만하다고 표한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6월 30일 중국과 세이셸이 수교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세이셸 관광문화부 아만다 번스타인 장관이 최근 중국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세이셸과 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협력과 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인문 교류 분야에서 새로운 활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만다 번스타인 장관은 중국은 시종 세이셸이 강력한 협력 동반자였다고 하면서 지난 50년 동안 양국 관계는 점점 더 확고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번스타인 장관은 나는 앞으로의 50년이 더 기대된다고 표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과 전면적으로 비자를 상호 면제받은 첫 번째 아프리카 국가로서 세이셸은 중국 관광객들의 지속적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번스타인 장관은 세이셸은 국토 면적이 크지 않지만 독특한 자연 경관과 생생한 현지 크리올 문화를 가지고 있어 중국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여행

0: 체험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거대한 출국 관광 시장을 보유하고 있기에 양국은 앞으로 관광 분야의 협력에서 큰 발전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는 중국 아프리카 인문 교류의 해입니다. 번스타인 장관은 여행은 가장 실감나는 외교 형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은 여행을 통해 서로의 문화적 매력을 직접 느끼고 교류를 통해 리해를 증진시키면서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번스타인 장관은 관광문화부 장관으로서 자신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바로 세이셀과 중국 인민 간의 거리를 좁히고 다양한 문화 간의 교류와 상호 학습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관광업 발전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양측이 더 광범위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진행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작은 섬나라이고 발전 도상국인 세이셀은 글로벌 기후 변화를 포함한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번스타인 관광장관은 세이셀은 자원을 보호하는 전제하에 관광업을 발전시키면서 과도한 개발을 피하는 것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은 세이셀 관광 산업의 핵심 목표이므로 중국 등 동반자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번스타인 장관은 수년간 세이셀과 중국 양측이 문화유산 보호, 환경보호, 기반시설 건설 등 분야에서 성과가 풍부한 협력을 추진해 왔다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양국 관광 분야의 협력 잠재력은 매우 크다면서 전통적인 레저 관광에 국한되지 않고 생태 관광 등 분야로 끊임없이 확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번스타인 장관은 자신은 앞으로 다가올 다음 50년 동안 세이셀과 중국 관계가 꾸준히 강화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면서 양국 인민 사이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수록 양측 모두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서로의 문화에 대한 감상과 리해, 공감대가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어 분석과 설명 코너입니다.
2: 분석과 설명.
1: 오늘은 차드 지원 중국의 물공급 프로젝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은 차드의 가뭄이 막바지에 접어드는 때입니다. 기자는 차를 타고 차드 수도 느자메나에서 출발하여 남부 문돌주 구무라시에 위치한 차드 지원 중국 물공급 프로젝트를 참관했습니다. 세이쉘은 40도를 웃도는 폭염이 대지를 달구어 땅은 갈라터져 많은 금이 생겨났습니다. 길가에는 인적이 드물었고 가끔 현지 주민들이 당나귀 수레에 물을 싣고 가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몇 달간 지속된 가뭄으로 도로 양쪽 들판의 나무들은 잎이 다 떨어졌고 관목도 물 부족으로 누렇게 말라 있었습니다. 16시간가량 달린 끝에 기사는 마침내 구무라시 마당지역사회의 한 급수소에 도착했습니다. 여성들과 아이들이 줄을 서서 물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웃고 떠드는 사이에 수돗물은 그들의 물통과 대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물을 기른 여성들은 용기를 몰이고 수십 미터 떨어진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이런 장면은 몇 년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마당 지역사회 주민 오지아스는 기자에게 전에는 가뭄이 올 때면 가정마다 최소 한 사람이 노동력을 내어 4km의 길을 걸어가서 물을 길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차드 지원 중국 물공급 프로젝트가 이곳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2024년 10월 말 프로젝트 시행을 맡은 중국 강서 국제경제기술협력위원회사가 문둘주와 사라마트주에서 공사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수동 펌프 우물 522개, 집중 급수소 57개, 마을 우물 20개, 공공 화장실 111개를 새로 건설했습니다. 마당 지역 사회의 전통 부족장인 마지엔강은 이 물공급 프로젝트는 6천여 명의 부족민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줬고 물기는 로고에서 사람들을 해방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마지엔강 부족장은 물은 생명의 원천이지만 더러운 물은 질병의 근원이기도 하다면서 지금은 안정적인 물공급 덕분에 병에 걸리는 일이 줄었고 사람들은 생산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문둘주 수류와 에너지자원 대표인 알리는 굳건한 인내력을 가진 중국 협력 동반자들의 비범한 활약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는 예전에는 여성들이 물을 기르려면 먼 길을 걸어가야 했지만 이제는 물이 눈앞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차드 지원 물공급 프로젝트의 책임자 부인인은 올해 6월까지 공사가 대부분 마무리되었다면서 사라마트주 아브데야의 우물을 팔 때의 일이 가장 인상이 깊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지질 조건이 매우 복잡합니다. 암발의 함수성이 낮은 데다가 출수량이 적습니다. 우리 시공기술팀은 8개월간의 공략 끝에 마침내 차드 측이 만족하는 우물을 뚫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기자는 프로젝트 관계자와 함께 30km 떨어진 구망촌과 응곰배촌으로 이동했습니다. 각 물공급 시설마다 중국어와 프랑스어로 쓴 중국 지원과 공동의 미래를 위하여라는 표지판이 눈에 잘 띄는 곳에 있었습니다. 구망촌에서는 아이들이 수동 펌프 우물에서 물을 길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시설들은 물을 뽑는 데 힘이 거의 들지 않아 9살짜리 아이들도 쉽게 물을 펌프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60세 마을 주민 앙코 사둠은 기자와 중국 기술자들을 보고 감격스러워하면서 중국 친구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삶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언제나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축민들 역시 큰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응곰배 마을의 목축민 라이크만은 더 이상 물을 따라다니면서 고향을 떠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가축을 몰고 물을 찾아 먼 길을 다닐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문둘주 현장 책임자 공문룡은 기자에게 차드 지원 물공급 프로젝트의 수동 펌프 우물 평균 깊이는 45m를 넘고 집중 급수소의 우물 평균 깊이는 90m를 넘으며 가장 깊은 우물은 150m를 넘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모두 정밀한 탐사와 수질 검사를 거친 후에 우물을 굴착함으로써 수질과 수량이 기준에 도달하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가 저물자 마당 지역사회 급수소에서 발전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공문룡은 정전을 막기 위해 각 급수소마다 이중 동력 시스템을 설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해가 뜨는 낮에는 급수소가 태양광 에너지로 작동하고 밤이나 흐린 날에는 발전기로 전환하여 물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3: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4: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3: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4: 나는 깨끗한 초소지에서 왔습니다.
3: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4: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3: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4: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3: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철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또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미움의 안경을 쓰고 보면 똑똑한 사람은 잘난치 않은 사람으로 보이고 착한 사람은 오스룩한 사람으로 보이며 얌전한 사람은 소극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활력 있는 사람은 까부는 사람으로 보이며 잘 웃는 사람은 실없는 사람으로 보이고 레이 바른 사람은 얄미운 사람으로 보이며 듬직한 사람은 미련하게 보이나 사랑의 안경을 쓰고 보면 잘난 자는 사람도 참 똑똑해 보이고 오스룩한 사람도 참 착해 보이며 소극적인 사람도 참 얌전해 보이고 까부는 사람도 참 활기있어 보이며 실없는 사람도 참 밝아 보이고 얄미운 사람도 참 싹싹해 보이며 미숙한 사람도 참 든든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만사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다라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긍정적인 밝은 생각의 안경으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스럽게 본다면 우리도 따라서 행복한 사람이 되겠죠? 라디오의 세상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강수라입니다. 오늘은 미움의 안경과 사랑의 안경을 전해드리면서 불어를 시작해보았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첫 코너죠. 학습 시간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박소연 가수가 부릅니다. 사랑하고 있기에.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 쪽으로 심화하여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고교 자본과 고교 기업의 개혁을 심화하자라는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두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핵심 기능을 강화하고 핵심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이 개혁의 중점을 견지해야 합니다. 당과 국가 사업의 대국에 입각하여 고교 기업이 전략적 안전보장, 산업에 대한 선도, 국가 경제 및 인민생활보장, 공공서비스 강화 등 기능을 강화하고 조여 책무에 초점을 맞춰 실물 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속적인 혁신 능력과 가치 창조 능력을 향상시키고 발전 방식을 고품질 발전, 고효율적 발전,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서둘러 전환하며 지속적인 효익 창출이 가능한 독특한 경쟁 우세를 힘써 키우도록 인도해야 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 인류의 기업들을 육성하고 국유기업의 기능과 가치를 확실하게 향상시키며 경제 속성, 정치 속성, 사회 속성의 요기적인 통일을 높은 수준으로 실현해야 합니다. 완화와 규제의 변증법적 통일을 견지해야 합니다.

정부 기능과 기업 기능의 분리, 정부의 공공관리 기능과 고교 자산 출자인 기능의 분리를 견지하고 제재 및 기재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기업법인의 재산권과 경영자주권을 충분히 존중하고 보호하며 완화해야 할 것은 확실히 완화하여 국유기업이 활기 넘치도록 하고 국유기업의 혁신 잠재력과 창조 잠재력을 충분히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또한 국유자산 류실 방지 최저선을 굳게 지키고 규제해야 할 것은 확실하게 규제하여 국유자산의 가치 보전 및 정식 책임을 구체화하고 국유자산 류실 방지 제도를 완비하며 국유자산 감독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기업이 법과 규정에 따라 경영하도록 인도하여 국유자본과 국유기업 관리의 현대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국유자본과 국유기업의 개혁을 심화하는 중점 과업을 전면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국유자본과 국유기업의 개혁을 심화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실행이 중요합니다. 자각적으로 국유자본과 국유기업의 개혁을 중대한 책임으로 삼아 국유기업의 개혁을 심화하고 효과성을 향상시키는 것과 효과적으로 연결시키며 못박기 정신으로 관철 실시를 강화하여 개혁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유경제의 구도 최적화와 구조조정을 깊이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국유자본과 국유기업의 내실화, 고도화, 규모화를 추진하여 핵심 기능을 강화하고 핵심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주요 책무에 대한 관리를 보완하고 국유기업 주요 책무 동적 관리 방법을 재정 보완하며 류형별 국유기업의 기능을 한층 더 분명히 하고 법에 의해 직무를 수행하고 류형별로 감독관리하며 동적으로 조정하고 령활하게 수고나는 관리기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국유기업 투자관리 제도를 완비하고 투자금지 목록을 보완하며 투자 후 평가 제도를 구축하여 일부 국유기업들이 맹목적으로 업무를 확장하거나 이를 벌이는 경향을 단호히 억제시켜야 합니다. 국유경제의 구도 최적화와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국유경제 중대 생산력 분포를 동일적으로 배치하며 국유자본 투자의 중점 분야와 방향을 명확히 하여 국유자본이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명맥에 관계되는 중요한 업종과 관건적 분야에 집중되고 공공서비스 분야, 응급능력 건설 분야, 공익성 분야 등 국가경제 및 인민생활에 관계되는 분야에 집중되며 전망성과 전략성을 띈 신흥산업에 집중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국유자본의 합리적인 유동기제를 완비하고 전략적 재편성과 조문화한 통합을 동일적으로 추진하며 기존량의 구조와 증가량의 투입 방향을 서둘러 조정하고 관건적 핵심 기술의 난관 돌파와 전망성과 전략성을 띈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입 배치를 강화하며 의료위생, 건강양로, 재해방지 및 피해 감소, 응급보장 등 민생 분야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효과적인 공급을 증가하고 중요한 에너지 자원의 보장 역할을 강화하며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의 안전을 수호해야 합니다. 국유자본투자회사와 국유자본운영회사의 개혁을 심화하고 국유자본의 투자배치, 동합운영, 진출 및 퇴출의 전문적인 플랫폼을 구축하며 국유자본투자회사의 산업투자기능과 국유자본운영회사의 자본운영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시키고 기존 자산의 활성화와 저효율자산 및 무효자산 처리를 촉진하여 장기성 자본, 인내성 자본, 전략성 자본의 역할을 잘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유자본 경영예산 및 실적평가 제도를 보완하여 국가의 중대한 전략적 임무 수행과 기본 민생에 대한 재력적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료별 개혁, 료별 고과, 료별 채산을 한층 더 심화해야 합니다. 국유기업 료별 고과 평가 체계를 보완하고 기업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 목적성이 뚜렷한 맞춤형 고과 지표를 설치하여 업종별 고과 정책과 기업별 고과 정책을 탐색 실시하여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깊은 중시를 충분히 구현하고 국가의 전략적 선도와 전략적 요구를 충분히 구현하며 공통성 정량 지표와 개별성 차별화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충분히 구현해야 합니다. 국유기업에 대한 전략적 사명 수행 평가 제도를 수립하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며
종량화가 가능한 국유 기업

0: 산업 기능 및 가치 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고교 기업의 전략적 사명 수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고교 경제 증가 가치 재산제를 실행하여 국민 경제 구조 조정의 결책 기반을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에너지, 철도, 전신, 수리, 공공사업 등 업종에서 자연 독점 부분의 독립 운용 개혁과 경쟁성 부분의 시장화 개혁을 추진하여 공공자원 배분의 시장화를 추진하고 감독관리 체제 기재를 완비해야 합니다. 고교기업의 독창적 혁신을 추진하는 제도적 배치를 완비해야 합니다. 신흥의 거국체제 우세를 발휘시키고 고교기업이 더 넓은 범위, 더 높은 차원에서 더 심층적으로 국가혁신체계에 융합하고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 중대과학기술 프로젝트를 적극 담당하며 국가과학기술 난관 돌파 임무 수행을 주도하거나 또는 이에 적극 동참하는 것을 지원하며 프로젝트, 기지, 인재, 자금의 일체화 배치를 강화하고 혁신 요소가 기업으로 집중되도록 촉진하여 국유기업이 진정으로 독창적 기술혁신결책, 연구개발 도입, 과학연구조직, 성과상용화의 중요한 주체가 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우리가 늘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자연의 생생한 모습을 만나보는 자연의 신비 시간입니다.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종지 탄수화물, 달콤함 뒤에 가려진 부담이란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당류는 한때 빠른 에너지 공급 원천으로 홍보되었으며 심지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널리 선전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당류가 인체 해로운지에 대한 논란과 의문이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단 음식을 좋아할까요? 당류는 인체에 있어서 신비로운 물질입니다. 아무리 많은 음식을 먹었어도 위는 항상 단 음식을 위해 더 많은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이 현상의 뒤에는 두 가지 핵심 요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당류의 중독성입니다. 당류는 뇌의 보상 중추에 작용하여 먹는 즉시 기분을 좋아지게 만듭니다. 당류 섭취량을 늘리고 섭취 빈도가 높아지면 당류에 대한 내성도 함께 강해져서 동일한 수준의 행복감을 다시 느끼기 위해서는 단 음식을 더 많고 더 자주 먹게 됩니다. 이때 단 음식 먹기를 멈추면 두통, 떨림 또는 감정 기복과 같은 금단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류를 좋아하는 두 번째 이유는 당류 섭취가 인슐린의 과다 분비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체내에 인슐린이 과다하면 시상하부가 렙틴을 인식하는 과정이 방해받게 됩니다. 렙틴은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내분비 호르몬으로서 뇌가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물질입니다. 따라서 뇌가 렙틴을 감지하지 못하면 몸이 굶고 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오존의 당분이 많은 탄산 음료를 마셨다면 이론적으로는 위가 이미 가득 찼겠지만 실제로 점심시간에는 오히려 식욕이 더 왕성해집니다. 이는 뇌가 우리의 몸이 굶주리고 있다고 오인하기 때문입니다. 당뇨 중독, 왜 이렇게 끊기 어려울까요? 아주 오래전 자연계 음식이 극히 드물었던 시절, 진화 과정을 통해 인류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활동량을 줄이고 남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하거나 커피를 마시는 것처럼 에너지 소모를 늘리는 일들은 오히려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반면에 굶주림처럼 에너지 소모를 줄이는 일은 기분을 나쁘게 만듭니다. 당류는 바로 후자에 속하는데 배고픔을 유발하고 졸음이 쏟아지게 하며 우울감을 불러옵니다. 당류를 끊은 지 한 주에서 두 주가 지나면 이런

부정적인 반응들은 점차 사라집니다. 단맛에 중독되면 끊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끊어나간다면 얻게 되는 좋은 점도 아주 많습니다. 당류를 멀리할수록 오히려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즉, 당류 섭취를 줄인다고 해서 행복감이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꾸준히 단 음식을 먹으면 우리의 뇌는 서서히 바뀌게 됩니다. 일반적인 양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강한 단맛을 찾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단맛이 주는 행복은 순간적일 뿐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단 음식에 길들여질수록 우리는 더 쉽게 피로를 느끼고 체중은 늘어나며 결국 전보다 더 우울해지고 맙니다. 더 무서운 점은 행복의 기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적은 양으로는 만족스럽지 않아 결국 더 많이, 더 달게 먹어야만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단맛에 의지하지 않게 되면 오히려 행복의 기준이 낮아져서 일상의 아주 사소한 순간에서도 깊은 만족과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 음식을 끊기로 마음먹으면 앞으로 달콤함 없이 지내야 할 날들이 너무나 무섭고 괴로울 것 같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막상 실천에 들어가 보면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 몸은 오히려 당류가 없는 생활에 쉽게 적응해 나갑니다. 점차 당류가 없을 때가 더 편안하고 좋다는 걸 깨닫게 되면 불안감과 집착도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식품 회사들은 일찍 어떤 제품이든 당류를 약간 첨가해도 소비자들의 중독성을 높여 꾸준히 좋은 판매량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것이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공식품의 약 80%가 당류를 함유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뇌는 예상되는 상황에 미리 대비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멀리 달려오는 차가 당신 앞에 10m에서 멈춘다 해도 순간적으로 심장이 빨리 뛰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음식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달콤한 음식을 비롯한 각종 식품 광고에 시달리다 보면 우리는 그것을 보지 않으려고 애쓸 수 있어도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맛있는 음식의 이미지만 보여도 우리 뇌는 인슐린 분비를 시작하여 마치 그 음식을 실제로 섭취한 것처럼 소화 준비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뇌가 단맛을 예측하면 이때 분비되는 인슐린의 량이 더 많아집니다. 이렇게 과도하게 분비된 인슐린은 공복감을 유발하고 포만 호르몬인 렙틴의 신호를 뇌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결국 단 음식을 보기만 해도 배가 고프고 실제로는 배가 부른 상태라도 여전히 먹고 싶게 됩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뇌에 각인된 자동 반응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식사 과정이 음식 광고 보기, 구매, 포장 뜯기, 먹기라면 광고나 음식 포장지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반면에 그 과정을 음식 실물 보기, 신선도 확인하기, 요리하기, 먹기로 바꾼다면 더 이상 광고나 음식 포장지의 이미지를 먹는 행위와 연결짓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공된 포장식품을 사 먹고 싶은 유혹에서 훨씬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일상 습관이 당뇨 끊기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운전을 시작할 때의 과정을 생각해 봅시다.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고 시동을 거는 등 일련의 행동은 마치 사전에 설정해 놓은 자동 프로그램처럼 느껴집니다. 신경학자의 말에 따르면 일상의 습관은 뇌가 끊임없이 에너지를 절약할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형성된다고 합니다. 어제 출근이나 등교길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합니까? 아마 자세히 기억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뇌가 자동 모드로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일상적인 행동

0: 우리 몸의 지방 조직은 마이엘린이라는 물질을 분비해 특정 뇨런을 둘러싸게 됩니다. 이는 업체들이 고객을 묶어두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도 이를 역리용해 우리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곤해서 요리하기 귀찮을 때 배달 음식을 시키면 시킬수록 우리는 이런 행동 패턴에 점점 더 익숙해지고 의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불량식품의 유혹을 자주 뿌리치다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점점 쉬워집니다. 직접 음식 재료를 사서 집에서 요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점점 요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짧아지고 실력은 늘어 자신이 만든 음식이 더 맛있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성취감과 만족감은 다음에 요리하기 귀찮을 때 오히려 직접 해먹고 싶다는 동기부여가 되어줍니다. 이에 과학자들은 당뇨 끊기를 결심한 이유가 무엇이든 당뇨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그 과정이 훨씬 수월해진다고 합니다. 자유, 당뇨, 첨가당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만성 대사성 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2021년 중국 주민 식이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인구가 섭취하는 자유 당뇨의 42.1%가 함당 음료와 요제품 음료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도시 주민들의 함당 음료 섭취가 다소 과다함을 시사합니다. 분석 결과 하루에 함당 음료를 한 병 더 마실 경우 성인의 체중이 4년 후 약 2kg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함당 음료와 요제품 음료를 끊거나 줄여도 도심구의 자유 당뇨 섭취량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당뇨 끊기에 도전해 봅시다. 먹지 않아 오늘보다 더 건강해진 당신의 모습이 웃으며 반겨줄 것입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의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홍길남 씨의 솔의 밥이란 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세기 70년대 초 내가 소학교를 다닐 때였다. 그때 나는 겨울 방학만 되면 조양천 외할머니네 집에 놀러 가곤 했는데 갈 때마다 외할머니가 해주는 소래밥을 먹었다. 특히 채칼로 친 모를 넣어 지은 소래밥은 그 맛이 별미였다. 다만 가마치가 붙지 않는 것이 요감이었다. 할머니, 가마치가 먹고 싶은데요. 어느 날 나는 참다 못해 말을 꺼냈다. 외할머니는 응답 대신 말없이 바가지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이윽고 바깥 삽장문이 삐걱하고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외할머니가 바가지에 옥수수떡을 몇 개 담아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옆집에서 가져온 옥수수떡이라면서 먹고 싶으면 떡에 붙은 가마치를 떼어서 먹어보라는 것이었다. 나는 싫은 대로 옥수수 가마치를 조금 떼어 입에 넣어 보았다. 맛이 없었다. 그 맛은 평강벌에서 자주 먹어보던 바삭바삭한 입살 가마치와는 비교도 안 되었다. 미안하구나. 쌀이 귀한 세월이어서. 외할머니는 생각에 잠기듯 하다가 후하고 길게 한숨을 내쉬더니 엽초를 말아 피우기 시작했다. 조선족

큰 가마에 가마치를 가득 붙여서 내 손자한테 주지 못하는 것이 못내 안타까웠던 모양이다. 멀멀 피어오르는 담배 연기는 잠깐 사이 방을 꽉 채웠다. 나는 외할머니의 말뜻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인구당 정량 배급을 타먹는 외할머니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쌀이 늘 모자라다나니 친척집에 놀러 다닐 때도 자기가 먹을 쌀을 지니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세월이었으니 말이다. 그해 방학에 외할머니네 집으로 놀러 갈 때 나는 입쌀 20여 근이 든 쌀자루를 요리 높게 메고 료로에 올랐다. 버스 타고 기차 타고 룡종 삼봉동 고개를 넘어 탈탈거리며 외할머니네 집에 당도했을 때 나의 몸은 온통 남투성이가 되었다. 교교한 달빛이 요리 창문으로 스며든 어느 날 저녁, 외할머니는 나한테 20세기 30년대 이야기를 불쑥 들려주었다. 나의 엄마는 9.18 사변이 일어난 지 5년 만인 1936년에 화룡 시가지에서 태어났다. 동북이 일제 강점당하면서 서민들은 입에 풀칠하기조차 오를 정도로 생활이 궁핍해졌다. 사람들은 부득불 요리 걸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외할머니네도 레위가 아니었다. 엄마가 태어난 지 석 달이 다 되는 어느 날, 봄철이라지만 맵잔 날씨가 지속되고 사나운 바람이 기승을 부렸다. 쌀이 없어 호박죽으로 대충 요기를 한 외할머니인지라 모유가 나오지 않아 엄마는 발버둥을 치며 우러댔다. 이 광경을 가슴 아프게 바라보던 외할아버지는 사자리를 편 구들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밖으로 싱하니 달려나갔다. 어딜 가요, 이밤중에? 외할머니는 놀라서 물었다. 쌀 좀 구해볼까 해서. 외할아버지는 말끝을 흐린 채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렇게 집을 나간 외할아버지는 종무 소식이었고 쌀은커녕 사람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다. 하지만 외할머니는 정신을 바짝 차렸다. 배고파 울고 있는 어린 딸애를 살리기 위해 외할머니는 이를 악물고 동네방네로 쌀꾸러 다녔다. 그때로부터 시작한 것이 소래밥이었다. 쌀을 절약하기 위해 가마치가 붙지 않은 소래밥을 선택한 것이다. 생활이 좀 표인 후에도 외할머니는 습관적으로 줄곧 그 소래밥을 고집해왔다. 쌀은 흔하더라도 아껴 하느니라. 외할머니는 이렇게 당부하면서 나한테 절약에 관한 도리를 차근차근 깨우쳐 주었다. 외할머니가 들려준 절약 관련 도리에는 몇 가지 명언에 가까운 말들이 있었다. 이를테면 절약은 영광이고 랑비는 수치, 사람은 절약하며 곰수하게 살 때 더 빛이 나는 법 등 말들은 나의 기억 속에 깊이 아로새겨졌다. 1974년 내가 살던 화룡 북구 성촌에는 나라의 절약 호소 정신에 따라 절약 공약을 제정하고 매일이다시피 학생들더러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손절하게 했다. 그때 북구 성촌은 소문 벼농사를 하는 고장이라 식량난에 쪼들리지 않았지만 절약을 제창하는 활동에는 남달리 적극적이었다. 절약 공약 선전대에 편입된 나는 기타 학생들과 함께 저녁마다 집집을 돌아다니며 절약 공약을 읽어드렸다. 우리는 문을 떼고 집안에 척 들어선 후 방바닥에 선 채로 절약 공약을 높은 소리로 읽어드렸다. 그 집 식구들은 하던 일을 그만두고 지호는 식사를 하다가도 수저를 손에 쥔 채 우리의 랑독을 열심히 들어주었다. 절약 공약 가운데는 친척집을 방문할 때에는 반드시 자기가 먹을 만큼의 쌀을 지니고 가야 한다라는 조목이 있었는데 그 조목을 읽을 때면 사람마다 머리를 끄덕이곤 했다. 신난 나는 절약 공약을 다 읽은 후 스스로 쌀은 흔하더라도 아껴야 하느니라라는 외할머니의 당부를

보충하고 가마치가 붙지 않은 소래밥을 추천했으며 채칼로 친 무를 넣어 지은 소래밥은 별맛이라는 세부까지 보원했다. 과연 다음 날 마을의 여러 집들에서 무를 넣은 소래밥을 해먹었다. 나의 소래밥 추천이 효과를 본 것이었다. 그런데 교실에서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바로 소래밥을 먹은 애들이 줄방귀를 뀌어대면서 풍긴 지독한 냄새였다. 하지만 애들은 코를 싸지고 희쪽희쪽 웃어댈 뿐 그 누구도 아른채하지 않았다. 소래밥은 전기 밥가마가 없던 시대의 산물로서 근검절약의 상징이다. 전기 밥가마가 보급된 지금은 소래밥을 찾아보기 힘들지만 우리 집에서는 아직도 외 할머니가 발명해낸 그 소래밥을 가끔씩 해먹는다. 채칼로 친 무를 넣고 지은 그 소래밥 말이다. 거기에 참깨 기름까지 도방울 떨어뜨리면 그 맛이 초나제일이다. 나는 곱돌밥의 원조도 혹시 소래밥이 아닐까고 추측해본다. 입살, 조, 보리살의 감자나 무 그리고 송이버섯까지 넣고 지은 곱돌밥은 분명 소래밥에서 따온 비법일 것이다. 요즘엔 소래닭곰까지 나와 전국에 배송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왜 할머니와 같은 조선족 여성들이 만들어낸 소래밥은 쌀을 절약할 수도 있고 구미를 돋굴 수도 있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음식 영역의 위대한 발명이 아닐 수 없다. 쌀은 흔하더라도 아껴야 하느니라. 80세 고령에도 채머리를 흔들며 나무밥 추걱으로 소래밥을 푸며 되뇌던 외할머니의 그 간곡한 당부, 금영원이 아직도 나의 귓전에 들려오는 듯하다. 금영원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지켜야 할 기본 생활 준칙임에 틀림없다. 순간 또 소래밥이 먹고 싶어진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종하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파부침소리입니다. 깨질파의 가마솥부, 가란질침, 배 손으로 풀이되는 파부침소는 모든 것을 헤아리지 않고 끝까지 해낼 교리를 다짐을 비유한 말로 필사적으로 싸울 결심을 다지다, 사생 결단하다, 마지막 시도를 하다 등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럼 그 요래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진나라 말에 민종들은 끊임없이 봉기를 일으켜 진나라의 복종에 저항했습니다. 진나라는 수십만 명의 대군을 출병시켜 진나라를 반대하는 조나라 군대를 고록성, 오늘날의 하북성 경내에서 포위했습니다. 그러자 조나라를 도우려던 다른 나라의 군사들이 진나라 군대의 막강한 진홍을 보고는 모두 황급히 병영으로 숨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남쪽에서 무장을 하고 진나라를 반대하던 초나라의 희망을 걸게 되었습니다. 초나라 왕은 송리를 사령관으로, 항우를 부사령관으로 임명하고 고록을 지원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행군 도중에 송이는 군사들에게 멈추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한 번 멈춘 것이 거의 한 달 반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당시 날씨는 매우 추웠고 큰 비까지 내렸는데 군사들은 의복과 식량이 부족하여 추위에 떨고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군사들은 모두 송이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용감하고 싸움을 잘하기로 소문한 장군 항우는 송이를 찾아가 왜 서둘러 달려가 조나라 군대를 지원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송이는 현재 진나라 군대는 너무나 막강하기 때문에 먼저 조나라 군대와 전쟁을 벌이도록 하여 그들의 힘을 빼야 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진나라 군대를 공격한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단단한 갑옷을 걸치고 손에 날카로운 무기를 들고 적과 필사적으로 싸우는 일은 제가 그대보다 못할 것이라지만 쟁략을 세우는

이래서는 당신이 저만 못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성인은 자신의 지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모두 사형에 처할 것이라는 군령을 내렸습니다. 항우는 성리의 이란 방법에 분개한 나머지 장수와 군사들에게 만약 진나라 군대가 조나라 군대를 격파한다면 그 힘이 한층 더 강해질 것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찌 다시 그들을 못 지를 수 있겠는가. 더욱이 우리 초나라의 운명은 이번 대결에서 결정될 판인데도 지금 송이는 반대로 진나라 군대를 공격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여러분은 식량이 부족하여 굶주리고 있는데 송이는 여전히 배불리 먹고 실컷 마셔대고 있다. 지금 우리는 이란 사람이 필요치 않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항우는 아침에 송이를 만나는 기회를 이용하여 송이를 죽여버리고는 이를 마치 초나라 왕의 명령인 것처럼 전하며 모든 군사들에게 송이가 우리 초나라를 배반하려고 획책했기 때문에 왕께서 그를 처형하라는 밀명을 내리셨다라고 했습니다. 초나라 왕도 나중에 이 일을 알았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어 항우를 신임 사령관으로 임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군대 지휘권을 차지한 항우는 곧장 조나라를 지원하러 떠났습니다. 그는 군사들이 모두 강을 건너기를 기다렸다가 모든 배에 구멍을 뚫어 침몰시키고 밥을 지는 섬마저도 모두 깨버리고 주위의 집들도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러고는 군사들에게 3일분의 식량만 나누어 줬습니다. 항우는 모든 군사들에게 만약 이번 전쟁에서 실패하면 더 이상 물러설 길이 없다. 필사적으로 싸워 진나라 군대를 격파해야만 살아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배도 없고 밥을 지어먹을 손마저 없었으므로 군사들은 결사적으로 싸울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과연 군사들은 출전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적진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이렇게 9번을 싸우는 동안 진나라의 주력 부대는 괴멸되고 이를 계기로 항우는 제장의 맹주가 되었습니다. 파부 침손이라는 고사 성우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요래했으며 모든 대가를 아끼지 않고 어떤 일을 성취하겠다는 위대한 결심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결코 뒤돌아보지 않음을 비유한 말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간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주미화입니다. 오늘은 7월 1일 중국 공산당의 생일입니다. 100여 년의 로정은 파란만장했지만 그 초심은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우리 당은 인민을 이끌고 새 중국을 건설했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빈곤에서 벗어나 신시대 새 로정에서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의 드넓은 대지에서는 농촌 주재 간부들이 대중들을 이끌고 소득을 늘리고 치부를 향해 달려가고 도시 지역사회에서는 기층 당원들이 대중들을 위해 친절하게 봉사하며 그들의 걱정거리들을 하나하나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재해구조 일선에서는 당원들이 앞장서 생명을 지키는 방어선을 구축하고 과학기술 난제 해결 실험실, 변방초소,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에서도 당기는 시종 높이 휘날리고 있습니다. 초심이란 무엇인가? 초심은 인민을 위해 행복을 도모하고 중화민족의 부흥을 도모한다는 불변의 약속입니다. 또 위험한 순간에 앞장서 곤란에 맞서는 용기이며 평범한 일터에서도 맡은 바 자리를 지키는 견지입니다. 신시대 새로정에서 당원들은 어깨에 사명을 짊어지고 중임을 떠맡고 있습니다. 전체 인민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당의 령도에 따라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목표를 향해 안정적으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의 령도 하에 더 많은 성과를 이룩하고 중화인민의 행복과 중화민족의 부흥을 도모하길 기대하며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제70편 분배제도는 공동부유를 촉진하는 기초적 제도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린 다음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맹자의 고향 추성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는 하남 박물원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또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소구림 이사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문화 순례 코너에서는 24절기 중 리파와 조선족의 풍속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에서는 제70편. 분배제도는 공동부유를 촉진하는 기초적 제도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민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분배제도는 공동부유를 촉진하는 기초적 제도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중요한 판단은 우리가 새로운 발전 단계에서 분배제도를 끊임없이 보완하고 공동부유를 촉진하는 데 제도적 보장을 제공하였으며 인간의 전면적인 발전을 추진하고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데서 더욱 뚜렷한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오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첫째, 분배제도는 효과적인 경려와 합리적인 분배에서의 관건적인 제도적 배치입니다. 공동부유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이자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화에서 공동부유의 목표를 실현하려면 우선 사회 생산력을 끊임없이 해방하고 발전시키며 더 높은 노동 생산률을 창조하며 재부를 끊임없이 창조하고 누적해 공동부유를 위하여 충분한 물질적 기반을 창조해야 합니다. 이는 분배제도의 경교 역할을 발휘하고 각 방면의 적극성과 창조성을 광범위하게 불러일으키며 생산 요소를 효과적으로 배치하고 질 높은 발전을 촉진하며 공동분투를 통하여 케이크를 크게 만들고 잘 활용해야 합니다. 동시에 합리적인 제도적 배치를 통하여 성장과 분배의 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하고 케이크를 잘 분배함으로써 양극 분화를 방지하고 전체 인민이 개혁 발전의 성과를 공유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사회주의 기본 경제 제도는 공동부유를 추진하는 근본적인 제도적 보장입니다. 우리가 공동부유를 실현하려면 반드시 시종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견지하여야 하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주의 기본 경제 제도를 견지하는 것입니다. 노동에 따른 분배를 주체로 하고 여러 가지 분배 방식이 병존하는 분배 제도는 사회주의 기본 경제 제도의 중요한 구성 부분인 바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구현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사회주의 초급 단계의 생산력 발전 수준과 상호 부응됩니다. 공동부유를 추진하려면 반드시 사회주의 초급 단계에 입각해 두 가지 확고부동을 견지하고 공유제를 주체로 하고 여러 가지 소유경제를 공동으로 발전시키며 공동부유를 촉진하는 과정에서의 공유제 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힘써 발휘시키는 동시에 비공유제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비공유제 경제 인사의 건전한 성장을 촉진해야 합니다. 일부 사람들이 먼저 부유해지는 것을 허용하는 동시에 먼저 부유해진 사람들이 후에 부유해지게 될 사람들을 이끌고 도와주도록 강조하고 근면한 노동, 합법적인 경영, 과감한 창업을 통한 지부 선도자들을 중점적으로 경려하고 법률과 법규를 위반한 자는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시장이 자원 배치에서의 결정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분배 제도의 경려 기제를 충분히 발휘함으로써 노동, 지식, 기술, 데이터, 관리와 자본의 활력을 극대화하고 일체 사회적 부를 창조하는 원천을 방출시켜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추진하기 위하여 더욱 두터운 물질적 기반을 창조해야 합니다. 동시에 정부의 역할을 더욱 잘 발휘하고 재분배 기제를 이용해 전체 인민이 개혁과 발전의 성과를 보다 많이, 보다 공평하게 향유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분배 제도는 발전과 분배, 수요와 기능, 선차적 부유와 후차적 부유의 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하는 데서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인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견지하고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하는 것을 첫 자리에 놓으며 발전 과정에서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며 보다 큰 힘과 보다 확실한 조치로 인민 대중들이 보다 많은 획득감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동시에 공동부유는 하나의 장원한 목표이기에 일조일석에 이루어질 수 없으며 그 장기성, 간곳성, 복잡성에 대하여 충분히 가늠하고 조건을 창조해 이 목표를 향해 안정적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것은 하나의 총체적 개념이고 전사회로 놓고 볼 때 14억이 넘는 사람들의 공동 부유를 실현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동시에 부유해진다는 것이 아니며 모든 지역이 동시에 동일한 부유 수준에 도달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각이한 부류의 사람들의 부유를 실현하는 정도의 차이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 시간에도 선후가 있고 부동한 지역의 부유 정도도 일정한 차이가 존재하기에 나란히 병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공동 부유는 동태적으로 앞으로 발전하는 과정이기에 공동 부유를 추진하려면 수요와 가능을 통일적으로 잘 계획하고 경제 발전과 지속 가능한 재력을 토대로 민생에 대한 보장과 개선을 구축하고 근로 보수와 노동 생산률이 동반 향상하고 주민 소득과 경제가 기본적으로 동반 성장하도록 하여 경제 발전을 토대로 공동 부유를 실현하는 것을 확보하며 발전 수준의 향상에 따라 부단히 앞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정부는 능력껏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하고 기초적이고 보편적이고 통상적인 민생 보장 건설을 강화하고 봉리주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단호히 방지하고 발전과 분배, 효율과 공평, 선차적 부유와 후차적 부유의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합니다.
2: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0: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노래 활락의 명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중국 유학의 발원지이기도 한 추성은 곡부와 함께 추로라 불렸습니다. 과거 추연이라 불린 추성은 산동성의 남부, 산악지대와 벌판이 연결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동쪽으로 김홍산에 이지하고 남쪽으로 제녕시와 연결된 추성은 북쪽으로 공자의 고향 곡부와 20km 거리에 있습니다. 고대 중국의 사상가이자 교육자인 맹자의 고향으로 추로의 성지라 불리며 눈부신 유가 문화를 창조한 추성은 공자와 맹자의 자취가 남아있는 땅이자 유가 문화가의 발원지라는 미명을 가집니다. 중국 역사에서 맹자의 모친은 높은 명성을 자랑합니다. 어린 맹자의 교육을 위해 세 번이나 이사하고 맹자의 끈질긴 태도의 학업을 위해 닷잔 배를 잘라버린 맹모 이야기는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중국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어린 맹자의 집은 무덤과 가까운 곳에 있어 맹자는 늘 장례를 모방하는 놀이를 했습니다. 그것을 본 맹모는 이곳에서 살면 맹자가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해 이사를 가기로 작심했습니다. 맹모가 맹자를 데리고 이사한 곳은 시장 근처였습니다. 하지만 맹자는 이번에는 시장에서 놀며 소상인들이 싸구려를 외치고 흥정하는 것을 모방했습니다. 그런 맹자를 보고 맹모는 세 번째로 학궁의 근처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맹자는 학궁에서 놀며 제사를 치르고 글을 읽는 것을 흉내냈습니다. 그제서야 맹모는 이곳이야말로 우리가 살 곳이라며 그래야 맹자가 배울 것이 있다고 판단해 그곳에 살았다는 전설입니다. 맹자가 고대 중국의 유명한 사상가와 교육자가 되고 유가학파의 정통 계승자가 된 후 사람들은 맹자를 성인인 공자의 복음가는 아성이라 부르고 추성을 아성의 고향이라 불렀습니다. 현재도 추성에는 맹자의 사당 맹묘와 맹자의 저택 맹부, 맹자의 무덤 맹림, 맹자 모친의 무덤 맹모림을 망라해 맹자를 기리는 사맹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아성묘라고도 하는 맹묘는 북송 때인 1037년에 지은 맹자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그 후 맹묘는 역대로 끊임없는 개축과 증축을 통해 오늘날 공자의 사당 공묘의 복음가는 규모를 자랑합니다. 장방형으로 조성된 맹묘는 다섯 개의 마당에 64채 건물을 거느립니다. 주요 건물인 아성전과 폐방, 산문 등 건물들이 남북 방향으로 뻗은 중심선에 줄지어 정연합니다. 중심선의 양쪽에는 침전과 맹모전 등 건물들이 대칭되게 줄지어 있으며 고목이 우거진 정원에는 기원전 진나라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비석 350기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맹묘의 서쪽에 위치한 맹부는 맹자의 자손들이 사는 저택으로 천년 전에 북송 후반에 조성되었습니다. 도합 116채의 건물이 4개의 마당 주변에 산지한 맹부는 남북길이 226m, 동서길이 99m의 부지에 앞쪽에 관아가 위치하고 뒤에 주택, 그 뒤에 화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추성 동북쪽 사기산 자락에 위치한 맹림은 맹자와 그의 자손들이 묻힌 맹자 가문의 무덤으로 북송 때인 1037년에 조성되었습니다. 맹림에는 키 높은 고목이 울창하고 작은 시냇물이 졸졸 흐릅니다. 돌을 깐 신도를 따라 산문과 전각을 지나면 맹자의 무덤이 나타나고 서쪽으로 300m 거리에 세 개의 고분이 있는데 맹손과 개손, 숙손이 무덤이라고 전해집니다. 해마다 음력 4월 초 이틀이면 맹자의 자손과 관광객들이 맹림을 찾아 유학의 대가 맹자를 기립니다. 맹자를 아성으로 키운 맹자의 모친을 기리기 위해 사람들은 추성에서 북쪽으로 10km 거리의 마은산 자락에 맹모림을 조성했습니다. 산발을 따라 조성된 맹모림에는 만 그루가 넘는 잣나무와 소나무 등 온갖 수목이 하늘을 가려 아늑하기 그지없습니다. 맹모와 그의 남편 맹격이 묻힌 이곳에는 맹씨 자손의 무덤도 있어 중국에서 보기 드물게 완전하게 보존된 가문 무덤의 하나로 인정됩니다.
또 맹모의 신조와 다양한 비속도 보존돼 맹모림의 역사를 말해주기도 합니다. 추성에서는 아성 맹자만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맹자 외에 소한 때 련이어 승상을 맡은 위현과 위현성 부자, 벽에 구멍을 뚫고 이웃집의 불빛을 빌려 열심히 공부해 소한의 학자와 승상이 된 광형 등도 이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회의 진보를 주장한 동한 때의 철학자 중장통과 문물을 겸비하고 특히 고전에 정통한 서진의 대장군 류보, 위진의 명리이자 의학저서 맥경을 쓴 왕숙화도 추성 출신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눈부신 문화는 추성의 삼행 외에 많은 귀중한 역사문화 유적을 남겼습니다. 그중 사산 마해석각은 불교 문화와 서예 예술을 접목한 대표작입니다. 명도황 왕릉은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고 역사문화 명산인 봉산은 추로의 수려한 경치와 태산 남부의 기이한 경관을 자랑합니다. 추성에서 동남쪽으로 12km 거리에 위치한 봉산은 기암괴석이 즐비하고 바위산이 겹겹으로 산봉우리를 이룬다고 해서 이름이 봉산입니다. 벼랑이 아찔하고 동굴이 아늑하여 태산의 웅장함과 화산의 험준함, 황산의 기이함을 한 몸에 모은 봉산은 오악의 으뜸인 태산과 아름다움을 비해 태산 남부의 기이한 경관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상고시대의 여화가 돌로 구멍난 하늘을 막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여화가 남긴 돌이 속세에 피해를 끼친다는 소식을 들은 옥황상제가 6명의 신선을 파견해 그 돌을 한 곳에 모아 산을 조성하게 했는데 그 산이 바로 봉산입니다. 이 아름다운 전설에서 봉산의 특징이 온갖 모양의 기암괴석임을 알 수 있습니다. 풍부한 인문경관과 아름다운 자연경치가 어우러진 추성은 산과 물과 성인을 아우르는 관광명소이자 중국과 동양문화를 연구하는 역사박물관과 성인을 참배하는 성지입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최근 내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오늘은 하남 박물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리영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1927년에 설립된 하남 박물원은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박물관 중 하나이며 중원 지구에서 규모가 가장 큰 문물 수집, 보호, 연구, 전시 센터입니다.

0: 문명의 발전과 중국 역사 발전의 맥락을 보여주는 문화예술의 보물고입니다. 하남박물원의 기본 진료에는 명청 하남, 중원 고대석각예술전, 중원 초나라 청동기예술, 명청 보물전, 빛을 발하는 중원, 하남 홍색문화진렬, 국보특별전 등이 있습니다. 중원 고대석각예술전은 석각예술은 중화민족예술 보물고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서 내용이 풍부하고 다채로우며 모든 것을 망라함을 보여줬습니다. 중원 땅의 고대석각예술품은 매우 풍부합니다. 웅장한 한대 화상석각, 장엄한 릉묘의장, 눈에 띄는 비석과 조각은 모두 민족의 기질과 시대의 정신을 응집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국 중상은 사람들에게 예술의 향연을 선사했으며 고대 예술가들의 기예와 비범한 심미 능력을 선보였습니다. 빛을 발하는 중원, 하남 홍색문화진렬에서는 중국 혁명로정에서 하남 인민들이 당의 발자취에 따라 확고하고 낙관적인 혁명신앙과 헌신정신으로 피와 눈물, 노래와 불로 중국 혁명의 길에서의 하남의 업적을 써내려갔고 중국 혁명사에서의 하남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하남박물원은 고유문화를 발전시켜 학술연구를 촉진하며 대중들에게 문물 지식을 보급하고 사회문명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세계급 박물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남박물원은 또 대중문화, 황하문화, 중국문화의 맥락을 보여주는 중요한 창구이며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전파하는 중요한 진지에 속하며 문화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2: 그렇지.
1: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소구림 이사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61세인 소구림은 강서성 감주시 단옥향 엄강촌 보건소의 마을 이사입니다. 3살 되던 해 질병으로 신체 장애를 입은 그는 키가 90cm밖에 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100m만 넘게 걸어도 다리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도 소구림은 36년간 주변 마을 주민 2천여 명의 건강을 지켜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마을 주민들이 필요로 한다면 그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달려갔습니다. 마을에서 체결한 가정의사인 소구림은 마을 2천여 명 주민들의 건강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성병에 시달림을 받고 있는 노인들은 그의 중점 진료 대상입니다. 소구림의 진료소는 그의 집이기도 합니다. 앞 거실은 그의 아내 황숙진이 운영하는 매점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진료소를 찾아 병을 보이고 약을 처방받고는 매점에 들러 그들 부부와 일상을 공유하고 택배도 찾고 의료 보험비도 내고 정책 자문도 합니다. 소구림은 우스갯소리로 자신의 집을 정보욕이라 소개했습니다. 마을 주민 류옥진은 소구림은 늘 따뜻하게 초민들을 대하고 언제 부르나 한 걸음에 달려와 이를 처리해준다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 진찰 외에도 다른 일로 그를 찾아도 늘 인내심 있게 해결책을 제시해준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마을 이사직에 있으면서 소구림은 많은 환자들을 치료했으며 또 자신만의 노하우도 생겼습니다. 그건 바로 환자들과 자주 소통하는 것입니다. 환자 한 분이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생각도 하지 말고 이 약만 복용하라고 했습니다. 저와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살아가려 애쓰는데 당신이 비관적인 생각을 가질 이유가 뭐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 환자분은 약이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좋아하더군요. 병치료는 환자의 마음의 병도 함께 치유해야 하는 법입니다. 소구림의 성장 경력을 보면 계속해 운명과 맞서 싸운 한 부의 소설책과도 같습니다. 비록 어릴 때부터 질병의 고통을 받았지만 그는 늘 이사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포기를 권유했지만 계속된 좌절 속에서도 소구림은 이를 악물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소구림은 3살 때 고열로 인해 온몸의 관절이 아파나는 고통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고 발의 모양도 변형되기 시작했습니다. 소구림은 연골병 진단을 받았고 키는 90cm밖에 크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지적 발달은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신체 장애로 인해 9살이 되어서야 소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학교에 간 첫날 매우 괴로웠습니다. 반급 친구들이 몰려들어 저를 난쟁이라고 놀렸습니다. 또 집이 가난해 목지못해 키가 크지 않는다며 놀리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돌멩이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주위의 시선과 동학들의 놀림으로 어린 소구림은 매우 괴로웠습니다. 다행히 부모님의 격려와 견지가 있었기에 소구림은 학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소구림은 오로지 공부를 열심히 해야만이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소구림은 학교 숙사에서 지냈고 주위의 시선이나 놀림도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 존재하는 불편함과 또래들과의 비교 속에서 소구림은 여전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때는 매일마다 제 자신의 운명을 탓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학교 생활을 즐겼는데 저는 외로이 혼자 있어야 했습니다. 왜서 운명은 이토록 불공평한 것인가? 다행히 담임선생님께서 자주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공부를 잘해 앞으로 사무실에 앉아서 하는 일을 찾으면 되지 않냐며 저에게 신심과 희망을 전했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말에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로 운명을 바꿔보리라 마음을 먹은 소구림은 학업에 몰두했고 고민 끝에 그는 이학의 길을 택했습니다. 1984년 소구림은 향위생원에서 의학 공부를 했고 그 후 현 보건학교에서 또 3년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25살이 되던 해 소구림은 마을이사 자격증을 땄고 뜻대로 마을이사가 되었습니다. 현지 아이들이 병 보일 곳이 마땅치가 않아 작은 병도 제때 치료받지 못해 큰 불편함을 느끼는 것을 보고 저는 이사가 되리라 마음을 먹었습니다. 또 제 자신도 병마의 고통에 시달리다 보니 이사가 되어 다른 사람들의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이사 자격증을 딴 후 소구림은 진료소를 열었지만 몇 달 동안 환자 한 분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젊은 장애인 이사가 환자들의 신뢰를 얻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소구림은 포기하지 않았으며 더 많은 시간을 들여 책을 읽고 이수를 연구했습니다. 또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그들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그는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복음 지식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천천히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소구림은 오래 걷지 못합니다. 100m만 넘어도 다리가 아파옵니다. 그러나 다리가 불편해 진료소에 직접 올 수 없는 환자들을 만나면 소구림은 직접 환자의 집을 찾아가야 합니다. 있다면 그의 아내 황숙진이 그의 두 다리가 되어줍니다. 가까운 곳이면 황숙진은 소구림을 부축이며 걸어가고 먼 곳이면 전기자전거를 타고 소구림을 싣고 이동했습니다. 그러다 차가 지날 수 없는 길을 만나면 황숙진은 남편을 업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30여 년간 낮이나 밤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를 막론하고 마을 주민들이 부른다면 그들에게 찾아갔습니다. 몇십 년간 황숙진과 소구림은 2천여 명 마을 주민들의 건강을 지켰습니다. 소구림은 지식이 운명을 바꾼다는 말을 굳게 믿는다고 말하며 지식이 진정으로 자신의 운명을 바꾸었다고 말했습니다. 36년간 이사 생활을 하면서 그는 2천여 명 마을 주민들의 건강을 수호했을 뿐만 아니라 적절한 치료제를 처방함으로써 온갖 방법을 다해 마을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생각도 개변시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구림의 작은 체구에 큰 에너지가 실려있다며 그의 이술이며 마음가짐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이사는 자신의 병은 치료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구림은 내외였습니다. 그는 마을 주민들의 병을 치료하는 동시에 유년 시절 받은 고통을 치유받고 있었습니다. 환자 한 명을 치료할 때마다 마을 주민 한 명을 도울 때마다 그는 자신이 택한 길에 대해 다시 한번 확신을 가졌습니다. 운명은 다소 공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0: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건강한 체구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소구림처럼 다른 사람들 마음속 거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노래 사랑으로 살아가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문화순례에서는 24절기 중 하나인 리파와 조선족의 풍속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리파는 여름에 들어선다는 뜻입니다. 리파는 여름이 시작되는 날로서 사월절이라고도 합니다. 음력으로는 4월, 양력으로 5월 5일이나 6일이며 이날 태양 환경은 45도입니다. 기후학의 표준에 비추어 보면 5일간의 평균 기온이 섭씨 22도에 이르러야 여름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황하 중하류 지구의 리파 시절 기온은 이 기후학의 표준과 대체로 가까운 바, 이 지구는 바로 24절기의 기원지입니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바, 리파를 여름의 시작으로 삼은 것은 실제 정황과 부합되는 것입니다. 옛사람들은 리파 15일간을 5일씩 3개호로 세분한 후 4개호의 특징을 총화했습니다. 초고에는 개구리가 온다는 말이 있듯이 있다면 개구리들이 논밭이나 강호에서 울면서 먹이를 찾습니다. 이후에는 지렁이가 나온다는 말이 있듯이 있다면 지하의 온도가 높아져 지렁이들이 땅속으로부터 땅 위에 기어나와 신선한 공기를 마십니다. 3호에는 오이가 나온다는 말이 있듯이 이는 황하 이남 지역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만약 봄을 태어나는 계절이라고 말한다면 여름은 자라나는 계절로서 대지의 동식물은 모두 왕성한 생장기에 들어섭니다. 전국 각지의 기온은 대폭으로 높아지고 강우량도 많아져 남방의 올뼈는 이미 분화를 하고 유채는 열매들이 거의 익어갑니다. 봄에 심은 콩, 옥수수, 수수, 조, 묘화 등이 변이어 싹트오릅니다. 농작물들이 왕성하게 자라는 까닭에 농전관리를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이때 특히 제때에 김을 매어 잡초를 없애버려야 하므로 한간에서는 하루 김을 늦추면 사흘 김매도 다 못 맨다는 속담까지 있습니다. 파종을 놓고 말한다면 속담에 말하듯이 리파를 전후해 고구마를 심고 벼를 심고 깨를 심습니다. 밀은 한창 무성히 자라나는 시기이므로 농전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과거엔 리파가 되면 농작물도 자라지만 해충도 번성하고 또 잡초까지 자라서 이것을 제거하는 행사를 권장했습니다. 리파에 이르면 그간 일교차가 크고 변화 많던 날씨는 안정되고 천지 만물은 무성히 자라기 시작합니다. 잎새를 띄운 나뭇잎은 윤기를 더하고 그렇지 않은 나무들은 마지막으로 싹을 틔워 푸르름의 여름으로 넘어가고자 몸부림칩니다. 이때 마을에 한두 그릇쯤 있는 잎합나무에서 흰 꽃이 핍니다. 꽃은 마치 흰 쌀밥같이 온 나뭇가지를 뒤덮으며 피는데 꽃이 한꺼번에 잘 피면 그의 풍년이 들고 꽃이 신통치 않으면 흉년이 들 징조라고 하여 우리 조상들은 쌀밥나무라 부른 잎합나무를 통해 그 해의 풍흉을 점쳤습니다. 산에는 뽁국이 우러예고 들에는 온갖 나물들이 지천으로 돋아나 입맛을 돋굽니다. 녹음이 무성해지고 농가에서는 모자리 돌보기 등의 농산일이 한창일 때입니다. 리파가 지나면 여름이라 했지만 산간지방에서는 우박이 내려 담배, 깻잎, 고추 등 어린 모종이 해를 입기도 하며 또 높새바람이 불어 농작물에 잎을 바짝 마르게 하는 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음력에서는 보통 4, 5, 6월의 석 달을 여름이라고 하지만 엄격히 리파 이후 딥추 전날까지 여름이라고 합니다. 이맘때면 고구에 마련한 모짜리도 자리를 잡아 농산일이 좀 더 바빠집니다. 여름이 다가올 것을 알리는 리파는 신록을 재촉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리파가 되면 농작물도 자라지만 아울러 해충도 많아지고 잡초까지 자라서 이것들을 없애는 작업도 많습니다. 옛날 어떤 지역에서는 세시 행사의 하나로 리파 무렵 쑥무리를 절식으로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노래 한 잔의 커피로 되고 싶어라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감 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주미화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젠더그랏 왔네 후시 얼미역드면진 당양 후긴 허버더 더신 가지린 그르벨로고 버너거 왔는데리 어지에나 내가 누드라 허이루드리긴 더트르 펑지 아르그바다 달회 벨트회 가리클레 왔은 지르 바가 버그드진 브이버 은탕양 후드베나 염줄는 덤젓 지르그메리기 대실라 토라이그 디끌이 왔은던 우즈바란 학사 으즘 먹다가 나바다가리 끌이 야무로 왔지르디 얼득 막아두고 야 두릅은 운더 포덕을래긋 벨단 히힛 아르꾸이 벌지 그누터 니가 누드린 여분들 탕양 후긴 왔어 볼 과르빈 선 과르빈 우뜨르 왔스 그늘은 두루빈 달라슨 뜨신 따블갈사리 갓 똥다 얼뜬 얼벌어들 왔은 셸리베 볼제 아이야 왔은 셸리베 볼었 안 볼렀 오브스 왔은 덧뜨르 얼었 알빈 지리긴 딱 볼러드 메흔 불노가 오른 옴뚝치는 왔은 덧뜨르 볼제 과신 덤문 지르끄득진 당양 후긴 끌바이싱 박등금은 매니 불 매헨 달쏘마 지찌르 매헨 벅더런 탑은 웃뜨르 발우그너는 보호로